자신이 쓴 글은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오면 읽어주고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서 드디어 1년 후에는 계속해야 하니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책을 출간한 부인은 그 책으로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부인이 책 출간도 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니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책을 출간한 부인은 그 책으로 마침내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명주실의 따사로운 질감의 악기 가야금 독주 듣겠습니다. 취타 아명으로 만파정식 지곡을 최충웅의 가야금 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년 후에는 소설 출간 계약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1년이 돼서 서로의 역할을 바꿀 때가 됐지만 책 출간도 해야 하고 당분간 부인이 글을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요. 부인은 책을 출간했는데요. 당시 부인의 나이 23살이란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낸 책은 앙드레지드로부터 미국의 기적이란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20세기 미국 문단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카슨 맥컬러스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다룬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란 카슨 맥컬러스의 소설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년마다 역할을 바꾸기로 했지만 남편은 부인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위대한 소설의 탄생 뒤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따사로운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산책길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51번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이호규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세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울뻔 하여라. 약간 허당 같긴 하지만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의 주인공을 엿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죠.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이호규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11월 25일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있었던 정악 검은고 연주의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죠. 이동규 명인이 33살 때의 연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거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울뻔 이미 오늘따라 더 맛깔스럽게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음악 저희가 준비해서 후반부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밀락 령입니다. 여밀락 령은 줄여서 령 혹은 볼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볼령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해령이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본래의 령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편종, 편경, 당피리가 편성되는 당악계 여밀락인데요. 아명으로 태평춘지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날에는 왕의 환궁

편종과 편경의 소리, 그리고 굵고 꿋꿋한 당피리 소리가 압권인 음악이죠. 지난날 왕의 환궁악으로도 쓰였던 음악, 여밀락 령 아명으로 태평춘 지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도 오늘 부지런히 출석해 주셨고요.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생방송도 즐겁게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반가운 분들입니다.

승우와 우미인, 명황과 양귀비 같은 사연 있는 인물들이 나열되지만 곡의 마무리는 오늘같이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뭘 할 거냐 하면서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수양산가는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도 오늘 부지런히 출석해 주셨고요.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생방송도 즐겁게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반가운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양산가는 이왕지 가학부에서 가사를 가르친 임기준 전창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여타 가사에 비해서 잡간 수양산가의 매력, 음악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불변의 가죽 필이잖아요. 특히 사장이던가요? 구음으로 입타령을 할 때는 사람의 목소리와 피리 소리의 조화가 특히 잘 이루어졌죠. 피리와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들을 수 있는 연주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여러 곡의 음악을 동시에 신청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곡을 청해 주시고 또 여러 성격의 음악이 두루 섞여 있어서 저희가 이 곡들 중에서 골라서 차츰차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곡할 때에도 청해 주신 수많은 곡들 중에 골라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애정을 가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6944님께서 산지에서 바로 배송된 분이 나는 따끈한 수미감자를 먹으며 우리 음악을 감상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이 요즘에 이제 하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 감자 최고죠. 아, 그 분나는 감자 맛있겠는데요. 배가 고파지네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일섬유 아쟁산조 준비했습니다. 아쟁이란 악기는 고려시대에 이 땅에 당악기의 하나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이 악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당악에만 쓰였지만 악학괴범이 만들어진 성종대에는 아쟁으로 향악도 연주했기 때문에 그 쓰임이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악기의 대변신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인데요. 산조아쟁이 만들어지고 아쟁으로 산조란 음악을 연주하는 역사와 함께 아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산조아쟁은 대아쟁보다 길이도 짧고요. 줄간 간격도 다소 좁게 만들어서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도 용이한 구조고요. 또 덮판을 대서 음향적인 면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산조아쟁으로 연주하는 아쟁산조 듣겠는데요. 한일섬유 아쟁산조입니다. 한일섭의 가락을 전수받은 그 제자 박종선의 아쟁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 12월 12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93 일요 명인 명창전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요즘 요리조리 미도리님이 안 보여요. 월하 독작하시는 길동무는 글동무님과 대작하셨나요? 다들 앞에서 잘 가고 있죠? 이혜진 작곡가는 무슨 곡을 작곡하나요? 감자 먹는 6944님이 지나가면 아카시아 꽃냄새가 나죠?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로 연주를 했는데요. 어느 무렵부터인가 현악기가 추가됐습니다. 또 살풀이 춤을 추는 이마다 악기를 별도로 지정해서 독주로 혹은 중주로 또 합주로도 다양하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살풀이 반주 음악 어떤 편성으로 꾸려나가는지 음악으로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입니다. 이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무렵은 바로 본관사또 생일잔치 자리 그 즈음이었는데요. 이도령이 초라한 행색으로 그 잔치자리에 갔다가 간신히 자리 하나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운봉과 곡성현감이 이도령의 글을 읽고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고요. 이내 어사또 비간이 도착하자 잔치판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헌이 들썩들썩하고 각 창고를 맡아보는 관리들은 옥에 가두어두고 온통 정신없는 현장이 연출되는데요. 잔치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두 눈치를 채게 되고요. 우리 남원이 절단났다 하면서 서로 잔치판을 떠나려고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한 후 대목 듣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본관이 듣더니만은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시오만은 저런 사람은 하인청에서나 대답할 일이지 행칭차는 일이오. 운봉이 사령들을 호령하되 이놈들 그냥만 일이 무엇인가. 의사또 자리를 하나 얻어서 앉았겠다. 본관이 보다 못해 젊은 것이 무식하리라 생각하고 좌중에 동을 말이소. 그란수식 지어 만일 그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 권장을 쳐서 내쫓기로 옵시다. 그때 의사또도 그란수 얼른 지어 운봉을 주시니 그글에 어였으되 남원무사 징집 개택이라 하였거늘 또 떼어보니 하였으되

문제를 얻고 폐령회를 속였으며 구경꾼한테서 거터본 둠성 들어서 상구를 바라볼 때 그때 고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서 누나를 보고 부채집 갔다 바람바 동구르니 정폐옆줄이 눈치를 재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청상적을 입고 홍근대를 띠고

취하여 달아들고 도망 저 올라가 한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게 있던 하인들이 오줌 빼라가 나지면서 아프 아프 겹장 가노르바리 아이고 사인은 하나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대요. 범광이 덕수를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상구를 받고 갓내여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말내여라 입고 가자 장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오강 마렵다고 좀 내려라 물마을의 몹쓸아 준들아 좋은 구실은 너희가 하고 천하무지한 공방시켜 이행불이냐 공일주종 야이 몹쓸 아전들아 좋은 구실은 너희가 하고 천하무지

공연 아주 가철다가 부러지고 진능동이 떠나갈지 바

70도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참 시원하게 들렸죠.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 부분 묘사됐는데요. 서로들 도망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이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된 그런 내용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었던 악기 목록 혹시 기억나시나요? 검은고, 가야금, 양금, 해금, 생황, 단소, 피리, 젓대, 북, 장구 이렇게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했는데요. 중요한 악기가 잔치자리에 다 있었네요. 또 말을 거꾸로 탔으면서 말 모가지를 빼어서 둘러박으라 하는 내용 익숙하시죠? 적벽가에서 조조가 도망칠 때도 비슷한 모습 나왔습니다. 끝부분에서 집사 헌화 금 하랍신다 하고 외치는 부분도 익숙하시죠. 대취타 들으실 때 허라금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헌화 금, 떠드는 거 금지 이렇게 외치는 부분까지 들으셨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초제 판소리를 전승한 분이죠.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솔개님께서 앞서서 살풀이 춤 반주 음악 들으시면서 춤곡이라 이렇게 흥겨웠나 봅니다 하고 새싹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서 이 춘향가가 어느 앨범에 수록됐는지 문의하셨는데요. 2000년에 서울음반에서 발매한 은희진 춘향가 앨범에 수록돼 있습니다. 솔개님 첫 방문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기악합주 남도사면 듣겠습니다. 남도사면의 사면이란 말은 원래 피리 두

사출도로 인해 우왕좌왕 도망가기 바쁜 지방 수령들의 해악적인 모습도 오늘 두루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음악의 노랫말 속에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서정과 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행복지수 높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혼자 읽는 책이 배추라면 같이 읽는 책은 김치다. 같은 재료지만 전혀 다른 맛과 결을 가진다. 같은 책을 읽어도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책이 펼쳐진다. 혼자 읽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진다. 이수영 작가의 책 선을 넘는 북클럽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할 때

첫 곡으로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듣고 왔습니다. 아, 참고로 이 음악은요, 출판계 사람들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진짜 같은 풍경을 봐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장면이 참

0: 듣고 나면 요즘 들어보면 잘 평범한 얘기처럼 들려요.
1: 네.
0: 왜 평범한 얘기가 되냐면은 모두가 이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좀 영특한 아이여가지고
1: 네.
0: 예, 동네 사람들이 얘는 우리가 천재기 때문에 예, 이 마을의 자랑이다.
1: 네.
0: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특하다는 이유로 마을의 프로젝트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독일에서는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가는 거였거든요.
1: 네.
0: 니체 같은 사람도 그 신학교를 갔죠, 사실은. 그래서 그 외가 친가가 전부 다 그래서 그 목사 집안이었는데 사실 헤르만 헤세도 똑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1: 아버지가?
0: 예.
1: 네.
0: 외가 친가 다 그래요.
1: 전부
0: 할아버지도.
1: 다요?
0: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성장 자기의 자전적인 것도 여기 좀 투영이 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네.
0: 이 아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 아버지의 욕망과 마을 사람들의 욕망 그다음에

0: 끝을 맺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품은 이 친구가 이 한스라는 친구인데 네. 한스라는 친구가 자살을 했는지 약간 좀 우울증 증세가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발로트에서 익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일부러 이제 그런 식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실패하는 어떤 좀 개인적 비극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1: 네. 예. 와, 그냥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아까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네.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
0: 거기에서 오히려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적성이 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간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또 우울증을 앓게 되고 또 맨 끝에 보면 어떻게 죽는지 잘 좀 미묘하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헤르만 헤세가 이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었고
1: 네.
0: 예, 그다음 본인도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게 됐던 그런 네. 작가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상당히 그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 이건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에서 지금 보면 이게 끝에 나오는 그 비극적인 결말, 그 극단적인 결말을 제외하면 이거 뭐 우리가

0: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과정 안에서 그 교육의 낙오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범생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이게 거꾸로 된 생각이죠.
1: 네.
0: 그래서 낙오자라고 하는 건 어떤 완성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부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공통된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데 그 표준과 기준을 맞추는 것이 성공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공

0: 실제는 20세기 초에 이런 식으로 기존 질서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한스라는 모범생과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율성이 좀 강한 그 친구, 그 친구를 이제 문제아로서 이 소설에 등장시킨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 교육을 좀 비판하기 위한 어떤 속뜻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1: 예, 늘 이제 인간사회에서 보면 약간 삐딱선을 타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데미안에서도 보면은 그 싱클레어가 그 친구 데미안을 만나는 것도 뭔가 자기 살아왔던 것하고는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이 학교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하고 그냥 만나는 거죠. 그래서 타자하고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0: 했었던 그 이제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네.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존재가 세상에는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규칙과 질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대조적인 유형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1: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긴 한데
0: 네.
1: 그런데 이제
0: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자기가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1: 그렇죠. 네. 네. 네.
0: 둘 다 이게 두 약간 극단의 인물을 양쪽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1: 아, 네. 한스와 네. 하일러를 통해서.
0: 네. 네. 네.
1: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첼로 가야금 연주예요. Extraction.

0: 키우던가요.
1: 네, 맞아요.
0: 뭐 낚시하는 것도 맞아요. 즐기고 뭐 네. 이런 아이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설정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것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이제 요거를 조금 뾰족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뭐 자연에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고 뭐 즐겁게 놀고 단순히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제 출연을 했냐면은
0: 네.
1: 그 유럽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 그 시점은 어떤 시기냐면은 유럽이 이제 과학 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0: 네.

0: 주인공이 정말 숨 막힐 정도의 삶을 네. 다른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화 되는
1: 사실 월인인데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한스가 좀 안쓰러워서 네. 어쩌면 이렇게 자연 속에 놓아주는 설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아주 일차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그 이상의 의미가 또 네. 있을 수 있겠네요. 이 한스한테 아까 삐딱선을 타는 그 친구 네. 하일러와의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자신의 삶에 큰 균열

0: 이 교육 시스템
1: 네.
0: 이게 너무 닮아 있어서
1: 네.
0: 과연 독일에서도 이랬다고 입시 위주의 이렇게 강압적인 상태에서 교육
1: 네.
0: 정책이 이루어졌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 네.
0: 이게 우리 시대 교육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교육을 살펴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냐 하면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20세기 초의 근대 체제를 살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
0: 과연 독일에서도 이랬다고 입시 위주의 이렇게 강압적인 상태에서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 네.
0: 이게 우리 시대 교육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교육을 살펴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냐 하면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20세기 초의 근대 체제를 살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는 시대가 100년이 지났으니까 뭐가 엄청나게 사회가 발전한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뭐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큰 차원으로 이렇게 달라진 지점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유럽은 이제 일찌감치 근대 모더니티라고 하는 걸 이룩했고, 이 현대라고 하는 거는 이 유럽적인 시스템이 보편화된 것이 현대 시대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보편화되고 더 보편화되는 이런 체제를 이제 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한국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대 사회인 거죠.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 단위라기보다는 개인이 정치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는 이 개인들을 얼마나 이 사회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자리매김하는, 그러니까 옛날의 전통적인

0: 라도 해법이 있을지 모르니 신학교 생활에 이제 한스가 적응을 못하고서는 결국 고향으로 아까 돌아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고향에서의 한스의 삶은 어땠을까요?
1: 고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되게 불행했죠. 예, 잠시 거기에서 막 쪼아대는 그런 어떤 네. 삶.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쪼아대는 삶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저항을 하거나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갈 때도 보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어떤 뭐 내가 억지로 거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기대를 하니까 내가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죠.
0: 그건 약간 예.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건가요?
1: 일종의 이제 세뇌인데 그게 네. 이제 뭐라고 그걸 얘기를 우리가 좀 약간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예. 책이니까 그걸 약간 심층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인간의 그 욕망

0: 예, 문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예,
0: 질문을 제기하고.
1: 그렇죠.
0: 예, 근데 그렇죠.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이런 질문의 설정 자체를 사회는 하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냥 이게 하나의 상식적이고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질문의 설정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문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1: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 우리 소설에서는 사실 해답을 각자의 해답을 찾는 것이고 네.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이제 선생님께 저는 이제 해답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어때할 것이
0: 사람이 학교 제도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분이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학교 교육이라고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좋은 삶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좋은 삶에 다가가는

0: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다음 책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1: 네. 그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네. 그 프랑스의 프레드릭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어려운데 종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0: 네.
1: 이렇게 된 책이 판미동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책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한국에서 거의 아는 책이 없어요. 이 출판사에 좀 책을 좀 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좋은 책이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한창 기말고사로 분주할 대학간데요. 요즘 청춘들은요, 시험이 끝나도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한대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방학이 학기보다 더 숨가쁘다는 서글픈 말도 덜어 하는데요. 배낭 하나 메고 해방감을 만끽하던 예전의 종강 풍경과는 다르게 청춘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가만히 다가가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원하는 꿈을 향해서 묵묵히 내딛는 그 걸음걸음은 이미 가장 눈부신 성장의 정점을 지나고 있겠죠? 이 여름날을 통과하는 우리 청춘들의 푸른 기백을 마음 가득 담아 응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러리 저고리의 노래와 연주로 풀어라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쉴 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쁜 걸음들을 옮긴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내 아이 같기도 하고, 내 조카 같기도 한 우리 청춘들이 취업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좀 내려놓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잠시 숨 고르는 여유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젊은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힘내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근데 긴 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짧게 다잘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서툰 걸음들을 응원하고 고단한 마음은 넉넉히 채워줄 음악들 오늘 많이 들려드릴게요. 필굿의 노래와 연주로 청춘 놀다 듣고 옵니다.

맥의 연주로 크로우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만큼이나 모두가 원하는 일, 정말 그 하늘 높이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펼쳐가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그렇게 이제 계단으로 점프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제 음악이 이르는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꺼비님께서 오늘도 청취자님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근히 감싸주며 방송해 주시는 마루님 토닥토닥 쓰담쓰담 렛츠고 하셨는데 아, 또 저를 이렇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 두 시간이 참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다니까요. 자, 여러분은 방송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나의 DNA를 추적해보면 아득한 옛날 5-6천년 전 드넓은 만주 벌판이 아스라이 기억납니다. 본디 나는 이렇게 통통하고 탐스러운 모양새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옛날 5-6천년 전 드넓은 만주 벌판이 아스라이 기억납니다. 본디 나는 이렇게 통통하고 탐스러운 모양새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기름진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태양빛을 마음껏 받으며 나는 나대로의 삶의 찬가를 불렀죠. 그때 나와 함께 그 지역에 살던 백이민족. 선량하고 현명하던 그 백이민족은 나를 발견한 기쁨에 천지신명

0: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용택의 시를 퓨전 국악으로 풍류가 노래하고 연주한 콩, 너는 죽었다 전해드릴 텐데요. 지유진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이해랑의 피처링이 더해진 곡 지금 전해드립니다.
1: 아, 올해도 콩이 잘 익었구나. 콩타작을 하여 볼까나?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김선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방아타령 준비했어요.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0: 가야금 앙상블 담현의 연주로 천안 삼거리 주제에 의한 꿈을 바라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 수요일이죠.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의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까지를 최승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음악 들으시다가 또 글 들으시다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하시면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셔도 언제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부에서 콩 얘기했었잖아요. 9653님께서 저도 서리태, 질금콩, 쥐눈이, 병아리, 하지, 넝쿨콩, 흰콩, 양대콩 농사 지어봤네요. 녹두, 팥도요 하셨는데 연주로 천안 삼거리 주제에 의한 꿈을 바라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 수요일이죠.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의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까지를 최승희 명창의 소리.
1: 강남콩? 아니야, 아니야. 양대콩이 강남콩의 다른 말이었어요.
0: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질금콩은 그 콩나물 키우는 콩.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하지콩은 하지에만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지금 곧 하지 다가오잖아요. 이때 심는 콩이고, 여름에. 아, 그리고 또 병아리콩은 이게 조그만 그거 있잖아요. 쥐눈이콩도 작은 콩이고, 노란색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 그 참 콩의 종류가 많네요. 콩 박사님이신데요, 9653님께서는. 근데 지금

하면 좀 워낙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밥에 넣어서도 드시고 그렇게 또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네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 할 바탕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몽룡과 춘향의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유쾌한 해학이 살아있는 대목,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에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까지

0: 그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눈이 마주친 춘향이 부끄러워 급히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몽룡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자에게 춘향의 집을 물어보는데요. 눈치 빠른 방자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도련님을 골려줄 생각으로
1: 소인보다 키가 작으시니 높은 곳에 올라가 엄지발가락을 괴고 서보십시오
0: 라며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몽룡이 사랑에 눈이 멀어 까치발로 서서 애타게 바라보자 방자는 진양조 장단에 맞춰 춘향의 집을 가리킵니다.
1: 저 건너 저 건너 봉황대 밑에 다리 건너 큰 대문이요. 연당가에 벗을 서고 대나무 숲 사이로 아슴풀해 보이는 곳이 바로 춘향의 집이로소이다.
0: 책방으로 돌아온 몽룡은 그때부터 글공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눈을 감으나 뜨나 온통 춘향이 생각뿐인 깊은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잠다 못한 몽룡은 두 무릎을 꿇고 정성스레 편지를

있어 문 앞까지 가니 마침 향단이가 나오고 있었죠. 방자는 향단이에게 너와 나 두 사람 손에 이 일에 성패가 달렸다며 은근슬쩍 마음을 흔들고 향단이도 솔깃하여 편지를 받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이라는 열병 앞에 양반의 채통도 내려놓고 까치발을 드는

선이 형인 신선은 동천으로 돌아들어 자지를 감추었고 팔은 서봉을 지내요 밝은 빛을 거두어 보니 돌연히

0: 건너
1: 다 멀리시고
0: 하이 자식아 저 건너 어디란 말이냐 아직 멀었어
1: 멀리시고

도련님이 춘향을 잘 보더니 춘향의 집도 잘 보겄다. 예, 하고 사는 것도 한다는 사대부 때 같구나. 도련님 그 시부터 구경해도 뜻이 없고 글짓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르는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아우 피운 후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모두 벗어 그리 짐금을 빗겨 놓으니 꿈은 광활

0: 사랑이 있으려나 보다.
1: 좋지.
0: 상단아, 너 마침맞게 잘 나왔다. 편지 내여 향단이 주며 너 이 속 알겄냐? 그 속을 내가 어찌한단 말이냐? 아까 너 그 애기 씌우고 군에 뛰러 나왔지야. 그랬다. 광활루에
2: 두 청춘이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직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방자와 향단이의 존재감이 빛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까치발로 서서 조바심을 내는 이도령의 모습이나 나 못 살겠네 외치면서 정성스레 편지를 쓰는 장면은 양반가의 도련님 역시도 사랑 앞에서는 한낱 순수한 소년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익살스러운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대목 바로 앞에는 광활루의 빼어난 풍경을 노래한 적성가가 흐르고요. 오늘 대목의 바로 뒤에는 마침내 깊은 밤, 춘향의 집을 찾아가는 설레는 첫 만남의 순간과 극적인 긴장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풋풋한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훗날 신분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 첫 단추를 채우는 설렘이 이 짧은 소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주연 후에 여러분의 연주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전해드렸어요.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막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서로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만 같잖아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그린 곡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사랑, 꽃이 피고 지듯 준비했어요. 에라의 노래와 연주예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 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현대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발화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 페르소나 지음이 공동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콘서트 공존에서 그 특별한 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여러분 달걀은 냉장고에서 보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상온에 진열해 두고 파는 걸까요?
1: 저도 가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달걀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온에 진열해 둔다고 합니다.
2: 냉장 보관된 달걀을 구매한 뒤 이동하는 길에 외부 공기에 노출되면 차가운 달걀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수분이 달걀의 품질 저하와 신선도 유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 진열해서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처음부터 알았었을까?

0: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상온에 진열해 두고 파는 걸까요?
1: 저도 가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달걀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온에 진열해 둔다고 합니다.
0: 냉장 보관된 달걀을 구매한 뒤 이동하는 길에 외부 공기에 노출되면 차가운 달걀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수분이 달걀의 품질 저하와 신선도 유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 진열해서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처음부터 알았었을까요? 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내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달걀은

0: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민감도?
1: 민감도?
0: 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에 좀 민감한 편이신지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한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1: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켜지는 순간들이 있죠.

0: 이것에 민감하다. 다채로운 여러분들의 생각, 민감도 메시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밭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밭투 시대,
0: 밭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2: 그때요 용왕이 우연득 병하여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의 화상을 한번 그려보라니.

0: 김민정의 The Land of Money Come 듣고 왔습니다.
1: 네,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에 참 민감해.
0: 민감하죠.
1: 이런 거에 참 난 예민한 편이야 하는 문자가 다채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0: 파악하시고 좀 치료해 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아유, 아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0: 같은 부모 마음으로서 네. 그 너무 이해가 됩니다.
1: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들은 아 이게 내 탓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0: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더라고.
1: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네. 네. 6748님 냉장고 문 열고 오래 있는

0: 다른 문제죠.
1: 그렇죠. 네.
0: 좀만 기다리세요. 예, 네, 득템하시겠네요.
1: 축하드리고요. 아, 유산균 선물 보내드릴게요. 언니와 함께 나눠 드십시오. 5238님.
0: 근데 이런 기기 꾸준히 쓰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렇긴 그래요.
0: 예. 네. 네. 네. 그래서 중고 물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와 있죠.
1: 예. 네. 7082님께서 저는 싼 악기를 쓸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뭐 악기를 좀 사용하시나 보네요. 악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비싼 악기를 사.
0: 매일 그걸 씌워놓으시나 봐.
1: 그거 그러다가 잔 그 상처?
0: 잔 상처.
1: 아, 잔 상처가 나기 쉽다고 그러던데.
0: 하, 차는 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악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야죠. 보관함 같은 거 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악기 같은 경우는 또 온도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장 하나를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잘 보관하시면 뭐.

0: 신한별님의 그래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1: 자, 민감한 것들 예민한 것들 네. 보겠습니다. 4121. 네네. 저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 사용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항상 빤스라는 옛날 말을 쓰는데
0: 빤스 예. 팬티 말하는 거죠. 네. 여보 팬티 어디 있어 이렇게 안 하고
1: 아무리 말을 해도 팬티라고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입만 열면 자기 미국에서 10년 산 것을 맨날 자랑하면서도 아, 왜 계속 발음은 빤스라고 하는지 죽어도 그거 못 고치는 걸까요? 들을 때마다 죽겠어요 하셨어요.
0: 한인타운에 사셨나 보다 10년간 나갈 일 없이 빤스 이너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 그럴 수도 있고
0: 올고드시네 올고드셔 한번 입력된 것은 예. 절대로 고치지 않고
1: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빤스라는 말 자체가 그 일본
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것과 상관없더라도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0: 그죠.
1: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그 뉘앙스 그 어감이 좀 불편하신 거잖아요
0: 네네네.
1: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써서 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0: 있죠
1: 사실 솔직하게 지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더하는 건가?
0: 더하실 수도 있지.
1: 아 여보 제발 그냥 팬티라고 해 속옷이라고 하고 알았어 빤스 어디지 계속 빤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닐까?
0: 설마 이런 분들이 꼭 바지라고 안 하고 수봉이라고 하고 약간
1: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진짜
0: 그런 느낌 좀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1: 네.
0: 2390님이 저는 옛날 사람이라 더 그런지 몰라도 물, 전기 등등 에너지 절약 나아가서는 자연 보호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1: 네.
0: 남의 집에 가서도 노는 전기 불을 보면 꼭 꺼야 하고요. 각 티슈 한 장도 용도에 따라 한 장 다 안 쓰고 반 장 정도 잘라 쓸 수도 있지요.

0: 김종국 씨 같은 느낌이네요. 아, 굉장히 예. 검소하시더라고요.
1: 예. 네네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아낀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것들 네. 어쨌든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뭔가 에너지를 다 발현하는 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0: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네. 나 하나부터 라는 마인드로 지금 살아내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0: 아, 그럼요.
1: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 남에게 이렇게 강요. 해야 돼 하는 순간 사실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예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안 쓰는 물 바로바로 꺼야 되고 아,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약간 피곤해요 본인이.
0: 피곤했어.
1: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 어느 순간 딱 내려놓으니까 네.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0: 네.
1: 적당히. 적당히. 네. 7416님. 일상생활에서 민감한 부분은요. 저는 습도에 예민합니다.
0: 습도.
1: 서울 낮 기온은 31도에 습도가 45%예요. 습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끈적함이 느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곧 다가올 장마철이 너무 두려워요. 맞아요. 하셨어요.
0: 진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더 덥다 그러잖아요. 습도 네. 때문에.
1: 우리는 습도가 네. 높죠.
0: 너무 버티기 힘들죠, 진짜.
1: 근데 습도에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인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 습도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불쾌감도 그렇고 네. 그런 불안감도 어떻게 보면 습도랑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네.
1: 장마철 역시 제습기가 꼭 필요합니다.
0: 네. 4017님께서 저는요 사람들 말투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냥 뭐라고 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좀 무시하는 말투? 건성으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등등등? 아. 그런 말투가 느껴지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민감하시다고. 이런 분들 많죠. 좀 정성스레 듣는다는 에너지가 아니라
1: 네.
0: 내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하나? 약간 이럴 때
1: 맞아요.
0: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분들도 계시죠, 진짜.
1: 그리고 무시하는 말투 뭐가 있을까요? 약간 상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무시. 누군가 뭐 얘기를 할 때
0: 그거 아니고
1: 그 얘기할 때 맞아요. 아이 그건 아니지. 끝을 꼭 이렇게 확 빼버리죠.
0: 아 맞아 맞아. 취임새 네. 취임새. 네. 그거 아니지. 네. 이런 식으로.
1: 그거는 또 너무 과하고. 아이 그건 아니야. 뚝 잘라버린 느낌 있잖아요. 뭐지? 내가 의견 낸 게 너무 별로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0: 네. 네.
1: 맞아. 그것도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그 꼭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으나.
1: 의도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0: 상대방이 듣기에는 네. 나를 완전히 무시하네.
1: 왜 무시하지?
0: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에이 이런 거.
0: 네.
1: 별로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6109님, 저는 잠귀가 밝아가지고요. 뭔 소리가 나면 잠을 못 자요. 소리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피곤합니다. 귀마개, 안대 다 하고 잠을 자도 눈 밑에 늘 다크서클이 있어요.
0: 굉장히 유명하시구나.
1: 이런 분들 계십니다.
0: 주무실 때 진짜 네. 소위 말해서 약간 깊이 못 자고 렘수면 상태에 약간 빠져있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작은 소리에도 깨죠.
0: 네.
1: 귀가 밝으신 분들은 시계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에도 맞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0: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무침 소리 그걸 시계로 네. 하고 있거든요.
1: 괜찮죠. 네. 저도 전자시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0: 네네.
1: 이런 거 진짜 피곤합니다. 귀마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죠?
0: 네네. 네.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수면 약은 좀 아닌 것 같고 수면제는 좀
1: 아 그거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워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2379님 상원님 봉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감한 건 옆 사람들이 냄새가 좀 나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땀 냄새나 담배 냄새나 이런 게 나면요 인상을 찡그리게 됩니다. 힘들어요 하셨어요.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 같습니다.
0: 특히 여름철에 이제 장마 시즌에 세탁 건조를 잘못해가지고
1: 네.
0: 그 쉰내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1: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여름철에는 다 누구나 좀 땀이 나잖아요.
0: 나죠.
1: 그럼 냄새가 이제 안 날 수는 없는데 그 냄새 나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안 맡고 싶은데 막 맡아지니까
0: 그 땀 냄새 플러스 향수 섞인 거
1: 아유 야 진짜
0: 알죠 뭔지
1: 아,
0: 알죠
1: 예.
0: 땀 냄새를 가려보고자
1: 예.
0: 향수를 뿌렸는데 그 완전히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냄새
1: 냄새는 믹스되는 순간 더 괴로워

0: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커담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맞아. 맞아.
0: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1: 진짜.
0: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에서 네. 막 다른 사람 진심이 막 읽어지고 생각이 읽어질 때
1: 아, 네네네.
0: 너무 과도한 정보들이 오면 막 그 주인공들이 괴롭죠. 굉장히 괴롭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2379님도 후각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네.
0: 틀어 맞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마스크?
1: 그
0: 아 마스크도 뚫고 들어오지?
1: 싱크로나이즈 이거.
0: 이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1: 방법 없지. 네.
0: 아 괴로우시겠다 진짜 이건. 네.
1: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싱싱의 청춘가.

0: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5: 노래하고 싶다.
6: 이것저것
7: 이놈 저놈
8: 묻지마
9: 따지지마.
1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11: 파투의 상사디아.
12: 장금아, 날이 더우니 저녁엔 메밀국수를 준비하자꾸나.
13: 숙수 어르신, 알겠사옵니다. 고려시대에 밀가루가 들어오긴 했지만 조선시대엔 밀이 귀해서 주로 메밀가루로 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2: 그렇지. 그래서 조선시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과 주방문에는 메밀국수를 면으로 쓰고 있지.
13: 맞사옵니다. 국수는 무척 귀한 음식이라 손님들에게 면을 대접하기도 했다지요.
12: 그렇지 그렇지. 세종실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도 손님에게 만두와 면 같은 사치스러운 음식을 대접했다 기록돼 있고 왕실의

0: 잘 알고 있사옵니다.
1: 그래 그래.
0: 고운 채로 걸러서 더운 물에 익반죽해서 메밀국수를 뽑겠습니다.
1: 메밀은 식탁 위에 생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부담 없이.

0: 유지숙의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이 조선시대부터 등장한 이 메밀국수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0: 네.
1: 혈당관리도 좋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고 글루텐프리라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여름에는 또 메밀국수 아니겠습니까?
0: 네.
1: 네. 다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8920님께서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니다. 바투가 무슨 뜻인가요? 하시면서 물어봐 주셨어요. 순 우리말로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바투하다. 바투하다라는 순 우리말로 좀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저희의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요즘 후식이나 다들 있으실 텐데 차가운 기운이 혀 뒷부분부터 식도 사이에 위치한 인두 부위와 입천장을 자극해서 국소혈관이 빠르게 수축했다 확장했다 반복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두통이라고 합니다. 찬 음료나 음식을 먹은 후 생기는 일시적 두통을 가리켜서 이것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아이스크림 두통, 2번 얼음 두통, 3번 편두통.
0: 네.
1: 자, 정답이 뭘까요?
0: 두 개 중에 헷갈릴 것 같네요.
1: 그렇죠.
0: 네.
1: 자, 아이스크림 두통, 얼음 두통, 편 두통 중에 찬 음료나 음식을 먹은 후에 생기는 일시적 두통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저는
0: 네.
1: 제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0: 안 좋아하시죠.
1: 거의 안 먹습니다.

0: 안 될 것 같고 또 뭐 있었지 되게 많은데
1: 함께 먹는 것도 있고 그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방금
1: 함께 먹는 게 그런 거
0: 그렇죠, 그렇죠. 있고. 아무튼 그 이제
1: 뭐 사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커피 맛.
0: 어, 그건 노래가 없었던 것 같은데?
1: 없었나?
0: 예.
1: 아니면 이제 또 뭐가 있지 노래 중에?
0: 아, 아무튼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두 개가 생각나는데.
1: 아, 근데 괜찮은 힌트 같았어요.
0: 예, 아무튼 그쪽으로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가 또 국악 방송이고.
1: 어떻게 그 하드 쪽을 좋아해서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김치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1: 두 번째 퀴즈 갈게요.
0: 하,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나 포도, 수박은 모두 그 씨에도 아주

0: 정답을 바꿀게요. 자.
1: 야, 살다 이런 경우가 다
0: 있네. 자, 다시 합니다. 자, 앞에 거는 다 잊어주세요. 자, 잊어주시고, 잠깐만. 아! 자, 여러분, 힌트 다시 드릴게요, 힌트.
1: 잠깐만요.
0: 이거 여보. 여보래. 여러분. 이거.
1: 죄송한데요, 저희가 생방 중에 했던 힌트는 다 잊어주세요.
0: 이게 바로 반전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에이. 네. 자, 참외 수박 포도 중에 죄송해요, 여러분.
1: 아니, 죄송해요. 지금 다 그 정답을 포도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 보기에서 포도를 뺄게요.
0: 어떡해.
1: 포도를 뺄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다른 게 정답이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0: 아, 너무 죄송해요.
1: 이제 정정에서 지금 다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자, 힌트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0: 그러니까. 힌트. 네. 자, 뒤집어 보세요. 외참 박수. 여러분 죄송해요. 네, 방송 사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요거는 진짜 정식으로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사과드립니다.
1: 예. 아, 힌트가 잘못 나갔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0: 맞습니다.
1: 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 정답을 급하게 바꾸시면서 크크크 잊어볼게요 하신 분이 계시고.
0: 충격이 크시죠? 예. 여러분 죄송해요.
1: 죄송합니다. 네. 야,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이게 다 노출이 아이고. 되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0: 아이고. 네. 자, 일단은 정답 발표하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오늘 또 2부에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오늘도 두 팀 만나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드렸던 그 정답 하나 그리고 진짜 정답 하나 이렇게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0: 정답은 2번 수박이었고요.
1: 다들 포도라고 생각하셨죠?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1: 수박 드실 때 씨를 귀찮아서 이제 씹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잘하신 선택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비타민, 단백질, 칼슘 등의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0: 자, 이제 선물은 8800님, 8215님 두 분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하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1: 한 분은 포도라고 맞춰주셨고 한 분은 수박이라고 맞춰주셔서 한 분씩 꼽았고요.
0: 이런 실수가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1: 참외로 또 뒤늦게 보내신 분들도 많네요. 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0: 네. 자, 이제 1부 그래도 마무리 하고요.
1: 네.
0: 2부에 또 우리 뮤지션 분들 만나봐야겠죠.
1: 네.
0: 김주리 밴드의 연주입니다. 노마드 듣고요. 2부에서 뵐게요.
1: 이따 봬요.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자, 오늘은 참가번호 4번 조선버전 팀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참가번호
1: 4번
2: 조선버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어휴, 인사를 반갑습니다. 서로 호흡을 딱딱 맞추시네요. 네. 역시.
3: 자, 조선버전이라는 팀이고요. 참가번호는 4번이시고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 어떻게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0: 소개, 자기소개. 네. 네.
1: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조선버전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김세벽입니다.
0: 네. 세벽씨. 예.
2: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버전에서 작곡가 건반을 맡은 변재벽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2: 저희 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희 조선버전은 조선시대의 음악의 현대버전 그리고 현대 음악이 조선 버전을 뜻합니다.
0: 네,
2: 그래서 현대와 전통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음악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만든 팀입니다.
3: 조선 버전.
0: 네. 현대와 전통을 네. 아우른다. 네. 모두를 품고 가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고요.
3: 공통 질문들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월요일부터 지금 두 팀씩 두 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모니터해 보셨었어요? 혹시 아니요. 앞에 아 못 보셨었어요? 그래서 네.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은 멤버 구성? 멤버 구성 어떻게 아, 네. 되시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2: 네. 네, 저희 팀은 저희 26살부터 31살까지 또래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고요.
3: 네네.
2: 이번 악기 구성은 대금, 거문고, 건반, 그리고 타악 이렇게 4명인데요.
0: 네 분이세요.
2: 네, 원래는 저희가 기획 과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0: 네.
2: 그리고 해금 연주자까지 해서 총 6명인 팀입니다.
3: 원래는,
0: 아, 원래는.
2: 네.
3: 그리고 이번에는 6분이 네. 안 올라.
2: 이번에는 곡의 그
0: 특성상
2: 네, 특성상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3: 네 분이.
2: 네, 그리고 저희는 주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뭐 이런 영남권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서요.
2: 네.
0: 그래서 오늘 당일치기로 지금 네. 올라오신 거죠?
2: 네.
3: 피곤하시겠다.
0: 힘드시 새벽시 새벽에 올라오셨겠네요.
1: 네, KTX 타고 이제.
3: 아이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1: 괜찮습니다.
3: 그래요?
0: 네. 아이고. 아 그리고 제가 전해 듣기로 전원에 따르면 새벽시가 또 바투의 상사디아

0: 그래서 지금 없어. 심정은 어떠세요? 아 괜히 왔다?
1: 반반?
2: 반반? 이제 방송 시작했는데
0: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네. 또 달라질 테고 네. 자 조선 버전 팀 이름은 그럼 누가 지으신 거예요? 누가 처음 아이디어를 딱 내셨습니까?
3: 조선 버전은 네. 원래 저희 그 팀 대표이자 기획자인 김용호 씨가 3년 네. 전에 저희 네.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네.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4: 네. 네. 그분이 그럼 만드신 거네요. 네. 사업자도 그분이 내고.
3: 네. 그래서 컨셉도 뚜렷하고 의미도 네. 좋았어 가지고 저희가 기억에도 확실히 남잖아요.
4: 알겠습니다.
3: 네.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었어요.
4: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 이미 팀은 만들어졌었었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

0: 심사위원분들이 바뀌시니까 맞아요. 매년 좀 올라오는 곡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에 대한 거는 딱 확정 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음악을 오히려 더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0: 예.
2: 그러면 이번에 본선에 나가실 때의 곡 작업은 우리 재벽 씨가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틀은 잡되 공동 창작의 개념으로 가셨습니까?
0: 거의 제가 작곡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2: 파트마다의 그런
0: 파트마다
2: 거는.
0: 네 디테일한 주법이나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의 네. 의견을 좀 수용하는 편으로 갔습니다.
2: 새벽 씨 지금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졸리신 거 아니시죠?
3: 아, 네 아니. 아,
2: 괜찮죠?
1: 네. 네. 순간 조신 것 같아요.
2: 순간 난 누구?
1: 야, 꾸벅
2: 여긴 어디?
1: 어디 다녀오신 것 같았었어요 순간.
2: 아니 이제 그러면 네. 곡 작업에 대한 이제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재벽 오빠가 이제 곡을 거의 틀을 잡아서 완성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연주의 어떤 디테일은 이제 새벽 씨가 검은 곡 파트는 아마 조금 더 하셨을 것 같고
3: 네.
2: 어떠셨습니까? 이 첫 번째 곡을 딱 만났을 때
3: 한숨이
2: 먼저
1: 오늘 여러모로 진짜 답답한 상황이에요. 새벽 씨에게는 불편한 자리예요. 예,
2: 그러니까 이걸 딱 만났고 이 곡으로 본선에 갈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좀 드셨습니까? 어땠었어요?
1: 곡 받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자유롭게
3: 받을 때 일단 느낌은 좋았고요.
2: 괜찮았었어요. 네.
3: 근데 딱 처음 리딩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1: 아, 힘들고 어려워요? 네. 어떤 테크닉적으로 아니면 분석적으로
2: 네. 아니면 연주자에 대한 배려가 좀 없던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1: 저희가 너무 몰아붙인다 싶으면 좀 멀어지셔도 돼요.
2: 궁금했었어요. 네. 비하인드가
3: 이제 검은 고는 예. 좀 빠르고 테크닉적인 주법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1: 네.
3: 대점도 많이 나오고 이제 특히 개방연을 이제 내리치거나 이제 긁어 올리

0: 들어보고자 한 그런 음악입니다.
1: 모르겠어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떠오르는 건
0: 네.
1: 세월호가
0: 예.
1: 떠오르거든요.
0: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좀 그래가지고
1: 네, 저 그건 저의 해석이에요.
0: 네, 그렇게 해석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 바흐 이즈 쿨님께서 부산의 자랑 조선 버전 화이팅 그러세요. 지인이실까요?
0: 바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2: 그러니까 아이디를 네.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0: 예. 네.
2: 알겠습니다. 자, 청흔 저희들이 1분 미리 듣기를 할 겁니다.
0: 네.
2: 일단은 곡 러닝 타임은 어떻게 되죠?
0: 곡 러닝 타임은 저희가 5분 50초 정도
2: 꽤 나옵니다. 꽤 기네요.
0: 네.
2: 그러면 오늘 들려주고자 하시는 부분은
0: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 초반 중반
0: 후반입니다.
2: 후반.
0: 네, 저희 음악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서 네, 이 곡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후반부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1: 네. 혹시 그러면 그 부분이 새벽 씨가 고생하는 부분인가요?
0: 아, 네, 나옵니다.
2: 그 그래요. 파스 부어
1: 그렇죠.
2: 부상 투원까지 막.
1: 새벽 씨 울지 마세요.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버전의 1분 미리 듣기 청흔 들어볼게요.

0: 저는 아직 그런 곡들에서 나오는 주법들을 100%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 혹시 새벽 시의 얼굴 표정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2: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1: 동생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지금.
2: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네 번째 도전이시고.
1: 아 네. 그러시구나.
2: 이제 네 번째 만에 드디어 본선 진출을 네. 하셨어요. 그럼 그 세 번과 이 한 번을 네. 약간 비교해 봤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요인에서 그전엔 예선을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어떻게 본선까지 왔나에 네. 대한 분석 결과 있습니까?
0: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그 앞전에 세 번이?
0: 네, 그 앞전에 세 번이 네. 제가 찍었던 영상을 다시 들어보면은 네. 많이 어설프다고 느껴집니다.
2: 아 네. 그래요? 본인 스스로?
0: 네, 본인 스스로 예. 어설프다고 느껴지고 음악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둘 다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0: 평상시 말은 그냥 네. 뭐 약간 좀 뭐랄까 내성적인 그렇게 했는데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어마어마한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1: 무대 위에서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따신 이유는?
2: 네. 2017년도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2: 제가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인 드린 곡은 네. 버드의 블루마블이라는 곡입니다.
1: 어허, 네. 버드를 꼽아주신 이유는?
2: 네. 2017년도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곡 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2: 제가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서 제 독단으로 신청을 넣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네,
0: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새벽시 조심히 가세요.
3: 그리고
0: 푹 주무시고
1: 가면서 푹 주무세요.
0: 화이팅!
1: 오늘 잘하셨어요.
0: 안끼로
1: 안끼로. 네. 재벽씨도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버드의 블루마블 띄워드립니다.

0: 버드의 블루마블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참가 번호 6번을 만나볼 텐데요. 네. 팀명이 242입니다. 자, 이 이름에 또 어떤 뜻이 있을지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1: 자,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242에서 이제 경서도 민요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어보원입니다.
1: 어보원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2에서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조희영입니다.
1: 네, 희영 씨까지 이렇게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0: 242? 242는 무엇의 사이 뭐 이런 뜻일까요?
2: 네, 처음에는 이제 좀 팀 이름을 네. 쉽게 정해보자 해서 한글말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네. 번째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였으면 좋겠다.
1: 홀수를 좋아하시나 보네.
2: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좀 뭔가 하나의 장르에 좀 국한되지 않는 그렇게 어떤 말이 좋을까 했을 때 사이라는 말이 있던 것 같고. 아하. 네.

0: 그래서 그러면 어 뭐야 잘 맞네. 그래서 만났다가 어 우리 만났으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까지 나가볼까? 아, 이렇게 맞아요. 연결이 된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곡을 쓸 수 있는 친구도 있으니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맞아요. 어, 그러면 이번에 나오신 곡은 경서도 위주의 어떤 테마겠네요.
1: 네, 이번 곡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컬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네. 저희들

0: 아 이렇게 소리 아 그래서 이런 캐릭터라 나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아, 생각을 했습니다.
1: 버럭이보다는 앵그리버드에 좀
2: 너무 나쁘지 않은데
1: 네, 이미지랑도 좀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귀여움이
3: 깜찍이 같지 않아요?
0: 깜찍이요?
1: 알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음악 자체가 궁금합니다. 지금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음악 이제 1분 미리 듣기를 함께 해봐야 되는데 네. 어떤 부분을

0: 멜로디 부릅니다.
1: 궁금한 건 그럼 본선 때도 그럼 MR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 전자 음악 사운드에 네, 같이 들어가는
1: 넣을 수가
0: 거라서.
1: 있어요. 네. 네.
2: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코러스 희영 씨가 이제 삑사리가 났고 음이탈이.
0: 네네.
2: 대체 그 코러스는 그래서 누가 한 겁니까?
0: 그래서 이제 은하 씨가.
1: 아. 네. 근데 밖에 있어. 근데 밖에 있어.
2: 일이 진짜 많네.
1: 아, 자리 하나 더 깔아주지.
0: 네. 3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2: 근데 오늘은 삑사리가 오셨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1분 미리 듣기 1분 조금 넘는 그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감돌아든다 잘 들어보시죠.

0: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그 개성난문가의 원곡을 많이 차용을 해서 그래도 이제 뒤로 갈수록 그래도 극대화는 시켜야 되니까 이제 가사나
1: 그쵸.
0: 선율을 이제 변형하는 식으로의 이제 그런 창작을 했습니다.
2: 근데 이제
0: 다른
2: 이 설명 듣기에는 이 그 곡 자체가 도약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0: 이거 그거는 이제 한번 받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 아, 바꿔요.
2: 점점 목소리도 네. 앵그리 버드가 되는 느낌인데. 아 근데 꼭 워크숍에 악기 안 가져가도 돼요.
0: 그렇죠. 이제
2: 아, 생각만 가지고
3: 왔네. 약간 이제 가서.
2: 코러스.
0: 어, 좋은데요. 좋은. 네. 약간 코러스 그런 연습.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다른 또 다양한 경험을 할 하니까.
2: 뭘 한다고요? 경험을 한다.
0: 경험을.
1: 경험을 해서 거,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0: 경험을.
1: 약주 한잔 하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또 건반은 또 이렇게 많은 것도 있어. 돌돌돌돌 아~ 롤로 이렇게 말아 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있어서 네. 아무튼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3: 1등 하면 이제 네. 해외 상 공부를 네, 생각하고 2등 하면 이제 국내 상 공부.
2: 아. 네. 아 근데 두 분도 그렇고 사실 느껴지는 건 진짜 솔직하고 순수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상화 씨가 자 만약에 1등이에요. 1500이에요 할 때 보원 씨 표정 봤어요? 시구더라고. 벌써 예, 감추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러면 보원 씨 같은 경우 아까 목소리도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3: 감사합니다.
2: 언제부터 소리를 배우셨어요?
3: 저는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는.

0: 자, 이제 끝으로 두 분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랄까요?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덧붙이셔도 되고요. 네.
1: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어제도 연습을 이제 네. 어느 날과 같이 이제 했는데 네. 아 이제 갑자기 이제 바퀴벌레가 나타난 거예요.
0: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바퀴벌레다 이랬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주변에 보이는 걸 이용해서 이제 1차로 대응을 하고
2: 네. 아.
1: 네 그리고 이제 은하 씨가 2차로 휴지를 갖고 와서 잡고
0: 예.
1: 옆에 있는 희영 씨가
3: 비명 담당
1: 네 아. 3차로
2: 예 그래가지고
1: 이렇게 이제 각자의 역할 분담이 예. 이게 뭔가 말하지 않아도 예.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아. 있고 아. 이제 음악에서도 있고 그래서 네. 저희 팀이 뭔가 이제 21세기를 이제 처음 하면서 만들어진 팀이긴 하지만
0: 네. 네,
1: 그래도 이제 각자의 역할과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잘 맞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네. 많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0: 네. 네.
1: 인스타를 지금 1시간 전에 개설을 했어요.
0: 아, 네. 네. 1시간 전에
1: 네 그래서 예. 따끈따끈한 인스타도 네. 구독해 주시면 아니 팔로우 해 주시면
0: 팔로우 해야죠.
1: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희영 씨에게 바퀴벌레란
3: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각오의 바퀴벌레가 나올 줄 몰랐다.
2: 이게 웃고 가는 거지 에피소드.
0: 기억에 확실히 남.

0: 앙상블 신화유의 동당동당 오늘의 끝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이사이의 신청곡이었고요.
0: 네.
1: 2242님께서 오늘 너무 재밌다고 코미디 프로 같다고 얘기. 얼씨구 좋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두 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입니다. 내 배우. 네,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때로는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 뒤돌아선 뒤에야 느껴지는 때늦은 감정도 있고 또 누가 이야기해줘야 아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감정워치라도 있어서 내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슬픈 소리와 밝은 소리, 꿋꿋한 소리 등이 연결되어서 한편의 판소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들 일상 역시 다양한 감정이 어우러져야 완성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판소리 명칭으로

무슨 문서를 내야 하노며 의사 또 비관이라. 비관을 받아들고 동원을 빨리 가서 의사 또 비관이오. 좌상 수령들이 보도다 황급하고 본관이 겁을 내야 비관을 때려하는데 수정증이 나는구나. 오부수리의 행과 정세의 진열감세 착한 의수하고 그의 형리 생명을 보호하년 후에 삼양수 부르고 삼고정 불러라 위선고량 신치가고 동원의 수리자로 감색을 촬영하라. 공인이 불러서 갖고 소고 불러서 길총이 고르냐 전대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구색을 불러서 군목과 감하고 육지기 불러서 큰 소를 잡히고 공방을 불러 금식을 단속 수로 불러 그 행을 단속하라. 경수를 불러 기생을 단속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단속 사정이 불러 옥쇄를 단속하라. 그저 우군우군우군남은 성균이 진없는구나. 좌상 수령들이 군불부신 나야 서로 입을 대고 속은 속은 속은 남은 이제 철

人民的权威是无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助해같은맛배를달같이들어메고달같은맛배를해같이들어메고사면노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잠문을과닥딱해명어사철도야철도야철도하옵신다두세번은한소리하나리또거져져져져져져져져져져무너지고땡이툭꺼진난더일정이진동하고공중에불이붙어가슴이따뜻진다가그수령이그벌레야당근바라보손발대수프로달아나고본관은그벌레야굴방으로달아나고동이나날살려라역돌이쳐들어오며고형공방딱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나는삼대독신이오살려주오살려주오부상하다관로사령눈빠지고헛떨어지고흩떨어지고덜미지어엎어지고상투주고달아나며난리났네깨지라니북장

되어버렸는데 안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자기가 문 열려고 했는데 아빠가 먼저 열었다고 화를 내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다고 아빠보다 그것도 화를 내고 도대체 너는 화를 안 내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화날 때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 참 팔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화가 날 때 화를 좀 내고 예, 이 슬플 때 좀 울고 이렇게 해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는 이야기 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예,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가는 혼자서 살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슬픈데 다른 사람 웃고 있으니까 같이 좀 웃어주고 예, 이런 거가 사회생활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예, 요즘도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한 번씩 그 쌓인 어떤 그 화, 어떤 감정의 상태 예,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것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풀어내는 편이고 그때 이제 엄청 막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면서 이제 많이 풀어내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또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노래가 좋다처럼 라디오 들으면서 뭔가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노래가 좋다

황미랑님, 보성인데요. 비가 조금 쉬고 오네요. 바람도 불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오늘 출근하기 전에 비를 진짜 딱 한 방울 떨어지는 걸. 예. 하필 또 제 앞에 그게 떨어져서 비가 좀 오겠거니 했는데 아직 서울은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8920님께서 황미랑님 아침부터 에 자진 방아를 돌려라. 이 부분만 생각나는데요. 제발 이 노래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진 방아를 돌려라 해. 에 자진 방아 타령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후렴을 잘 찾아서 보내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그거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진 방아를 돌려라 해. 자진방아 타령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후렴을 잘 찾아서 보내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의 어떤 그 노래를 찾는 능력, 예, 피디님의 노래를 찾는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남원농악 판굿 중에서 영산굿 들어볼 텐데요. 아, 제 기억으로는 꽹과리 두 대가 서로 주고받는 가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류명철의 꽹과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승 타령을 들을 텐데 장승도 선생님 이렇게 본 사람과
1: 네.
0: 모습을 거울 보시면서 약간 이렇게 옛 생각이 나실 때가 있으세요, 선생님?
1: 제 얼굴을 제가 보면 네. 제 어릴 때 생각은 안 나고 앞에서 세워놓은 그런 장승들은 아마 어디선가는 보셨을 거예요.
0: 근데 심지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 장승들.
1: 그리고 좀 자기적인 느낌이 네. 있고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세워놓은 목장승은 지금 뭐 세월이 지나서 다 없어졌을 테고 그 대신 이제 석장승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0: 저희 네. 이렇게 친구들이랑 연습하면 지금이 대학교 1학년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장난을 치고 심하면 뭐 이렇게 예전에 하던 약간 비속어 같은 것도 막 쓰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이렇게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
1: 네, 행복해져요. 네. 저는 뭐 어릴 때 산골에서 이맘때쯤 되면 이제 그냥 또랑에서 살잖아요. 냇가에서 그냥 네. 하루 종일 물고기 잡고 뭐 물장난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그립죠.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승 타령을 들을 텐데 장승도 선생님 이렇게 본 사람과
1: 네.
0: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부르는 장승 타령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동화책 그 딸 읽어주다 보니까 전래 동화에도 그 석 장승이 밤에 도깨비로 변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이고 씨름을 해서 막 이기면 그 사람이 아팠다 뭐 이런 네. 얘기 있더라고요 선생님.
1: 그 돌장승뿐만이 아니라 네. 오래된 물건 물구즉 신이잖아요. 네. 물건이 오래되면 귀신이 붙는다 이제 그런데 대개 이제 몽땅 빗자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밤에 가다가 보니까 그 도깨비가 나타난 거죠.
0: 네.
1: 그 씨름을 하자 그래서. 그 도깨비한테 씨름을 해서 치면 죽는 거고
0: 예.
1: 이기면 사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힘을 써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도깨비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도깨비가 사라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몽땅 빗자루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오는데
0: 요게 선생님 그 뭐 예를 들면 토테미즘이라든가
1: 그렇죠.
0: 뭐 애니미즘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처럼 상당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어떤 무속 혹은 신앙적인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인식 세계잖아요.
1: 그렇죠. 예.
0: 궁금한 게 판소리를 즐겨 들었던 양반 특히 무반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식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1: 그렇죠. 예.
0: 이런 얘기를 듣고 즐겼을까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1: 근데 제가 알기에는 유교라는 것이 성리학이잖아요.
0: 네.
1: 그건 논리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성 변화를 겪는가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0: 네.
1: 거란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귀신 자체를 성리학 하는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0: 네.
1: 그건 이제 공자도 귀신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0: 네.
1: 그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조선시대라는 사회가 성리학자들만 사는 사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이란 말이에요.
0: 네네네네.
1: 정치 집권을 했던 그 정치 세력들 유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이죠. 유교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민간에서는 불교라든지 또 무속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한 가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리학자들이라도 본인은 절에를 안 가죠.
0: 예.
1: 그렇지만 집안의 안 사람들은 다 절에 가서 시성을 드리고 다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집안에 병자가 나오면 굿도 하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말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고 살았는데
0: 예.
1: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하죠. 그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떤 나라에는 보면 그 다른 종교 이단이라 그러면 막 싸움 붙고 난리가 나잖아요.
0: 사실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니까.
1: 종교 전쟁 많이 예.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종교 전쟁 같은 걸 안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다층적인 어떤 사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0: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적벽가가 화용도 타령. 이고 이 화용도 타령에 나오는 어떤 그 메시지나 세계관 자체가 이미 도교 신앙이나
1: 도교나 무속 신앙과
0: 관련이
1: 예.

0: 저절을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결말이 나잖아요.
1: 네.
0: 거기에 대한 복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이 대목이 이제 요즘 부르는 어떤 적벽과 완창에서는 상당히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거의 말미 부분에 예. 있는데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군사 점거 대목이 끝나고 이 이야기가 슬프게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좀 비장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 장승타령 대목에서 약간 좀 이렇게 흥청흥청한 그런 민요조의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중중머리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대보이별 살하니 그런 나무는 다 주나 같을 수는 없실망정 이내 일시는 대광판이라 말했더니 어떠간 무지한 누임이 당장 부절할 지 모르고 독해 드라비고 함부로 쾅쾅

0: 다음 사설이 남명의 대추나무 억만년 장수하고 이렇게
1: 네.
0: 나오네요.
1: 억만년 장수하고 그러기 장수목이다 그 말이에요.
0: 도이 화초 좋은 나무 안기 적송 사랑하고.
1: 예, 안기 적송은 안기생 적송자.
0: 네.
1: 신선으로 유명. 몇 마리를 날아간다는 얘기. 네,
0: 한 그, 번에 날개짓에.
1: 예, 한 번 날개하면 9마리까지 예. 날아올라서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0: 예.
1: 그 바다가 남명이라는 바다라면 남쪽에 있는 바다다 이제 그런
0: 예.
1: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추나무 그랬는데 대추나무가 아니고 이것도 와전된 겁니다.
0: 아.
1: 대춘나무예요.
0: 대춘.
1: 예, 그 춘자가 무슨 춘자냐 그러면 나무목변에다 봄춘자 쓴 나무예요.
0: 예.
1: 그렇게 대춘나무인데 아, 이 나무는 그냥 뭐 몇만 년을 뭐 8천세를 뭐 산다고 그러대요. 8천세가 봄이고 8천세가 가을이고 뭐 그런다 그러면 1년 살면 16,000년이 추나무 그랬는데 대추나무가 아니고 이것도 와전된 겁니다.
0: 아.
1: 대춘나무예요.
0: 대춘.
1: 예, 그 춘자가 무슨 춘자냐 그러면 나무목변에다 봄춘자 쓴 나무예요.
0: 예.
1: 그렇게 대춘나무인데 아, 이 나무는 그냥 뭐 몇만 년을 뭐 8천세를 뭐 산다고 그러대요. 8천세가 봄이고 8천세가 가을이고 뭐 그런다 그러면 1년 살면 16,000년이잖아요.
0: 전체적으로 중국에 나오는 고사들 보면 그 어떤 그 거짓말의 단위가 우리나라보다 좀 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나라가 커서 그럴까요?
1: 네. 남쪽 바다에 있는 대춘이라는 나무는
0: 네.
1: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가을이다 그러니까
0: 네.
1: 뭐 이걸 몇만 년 산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는지 그러니까 네. 그만큼 장수하는 나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0: 그리고 역양의 오동목은 순임군의 검은 고요. 이것도 예, 참 자주 접하는 사설입니다.
1: 예, 역양이라는 거.

0: 라고 하기도 한데 이 발음상의 문제예요.
1: 네.
0: 오자서의 충을 충신 오자서의 충성이 그 네. 나무에 배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진나라 노송나무는 오대부의 벼사라니.
0: 그 진나라 진시황의 얘기예요. 네. 진시황이 비가 오니까 이제 비를 피했던 나무가 있어요.
1: 네.
0: 그 나무에게 대부의 벼슬을 내려준 겁니다.
1: 약간 정이품 소나무 뭐 네, 이런
0: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네. 사기 진시황 그 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 그런데 옛날 스님 왕들 그 일화들 중에 이렇게 나무와 관련된 거 보면 왕이 햇살이 비치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0: 나무를 심어라. 저 나무를 심어라. 가래나무라는 건데 이게 관을 짜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자라거든 그 오자서 자. 왕조 시대에 신격화하는
1: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거겠죠. 선생님.
0: 왕권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 오니까 시신을 가죽 푸대에다 넣어서 넣어가지고 강물에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참 영웅의 비장한 죽음이죠.
1: 예. 근데 그 이야기가.
0: 예, 예. 예. 그렇게 서산이란 산이에요.
1: 예.
0: 저 나무 그런데 제라고 하기도 하고 저라고 하기도 한데 이 발음상의 문제예요.
1: 네. 예.
0: 오자서의 충을
1: 대광판이나 바랬더니
0: 대광판이라는 게 널찍한 나무판이다 그 말이야.
1: 네.
0: 보통 왜 저 칼국수 할 때 안반 있죠.
1: 네네네.
0: 그 국수를 미는 그, 그 안반 떡을 칠 때 왜 떡매 네. 그 안반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대광판이에요.
1: 어떤 무지한 놈이 방장부절을 제 모르고
0: 방장부절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성장하는 나무는 자르지 않는다.
1: 예.
0: 나무가 한창 클 때 있잖아요.
1: 네네.
0: 클 때는 잘라버리면 나무가
1: 그 중에 이렇게 나무와 관련된 거 보면 왕이 햇살이 비치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내려가지고 왕 얼굴을 가려줬다 뭐
0: 그리고 가마가 걸리니까 가지를
1: 들어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풍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 다 왕조 시대에 신격화하는
1: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거겠죠. 선생님.
0: 왕권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 오니까
1: 그런 나무는 다 좋으나 그러니까
0: 모두 다 쓰고
1: 예. 남은 건 병연하야 제 할애비 얼굴인지 주먹코 방울눈 다락수염 웬일이며
0: 예. 거기에 남은 건 병연하야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이건 지금 미상이에요. 그런데
1: 네.
0: 이제 동초 선생 나무판이다 그 말이야.
1: 네.
0: 보통 왜 저 칼국수 할 때 안반 있죠.
1: 네네네.
0: 그 국수를 미는 그, 그 안반. 떡을 칠 때 왜 떡매 네. 그 안반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대광판이에요.
1: 어떤 무지한 놈이 방장부절을 제 모르고
0: 방장부절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성장하는 나무는 자르지 않는다.
1: 예.
0: 나무가 한창 클 때 있잖아요.
1: 네네.
0: 클 때는 잘라버리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자라는 횟수는 근데 제 생각은 남은 건 벽연하야 그런데 이 벽자가 도끼벽자로 쓸 수가 있어요. 남은 것은 도끼질을 해서 그렇게 풀이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더 그 근거 자료를 찾아야 돼요.
1: 예.
0: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지우 목수 병력하야 힘을 합쳐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1: 예.
0: 제 생각은 지우 남은 건 병력은 벽연하야 그런데 이 벽자가 도끼벽자로 쓸 수가 있어요. 남은 것은 도끼질을 해서 그렇게 풀이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더 그 근거 자료를 찾아야 돼요.
1: 예.
0: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1: 지 할애비 얼굴인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주먹코 방울눈 다락수염. 이게 이제 장승 얼굴의
0: 외모죠.
1: 이치 없난 사모풍대 오리정 장승이라 지형은 화용도라 꼭 쓰여두니.
0: 예, 사모풍대 이건 전에 앞에 나왔었죠.
1: 네.
0: 그 벼슬아치들이 쓰는 모자나 허리띠고요. 그리고 오리정 장승이라 지명은 화용도라 이게 이제 배에다 쓴 거다 이 말이에요.
1: 예. 입이 있어 말을 하며 발이 있어 도망할까. 불피 풍우 선난 장승이 무신 죄가 있다고 잡아오너라 끌어오너라 이런 오기 두었다가 운장님을 만나거든 큰일이나 도모하야 살 돌이나 어려
0: 예,
1: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0: 조절을 야유하는 거죠.
1: 네. 예. 불피 풍우는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없다.

0: 텐데 그런 궁금증은 있네요, 선생님. 현재의 판소리와 또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앞서 있는 이 노래나 또 이동빈 명창의 노래에서 보이는 노랫말들이
1: 예.
0: 그 수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네. 뭐 적당한 단어가 생각은 안 납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또 보입니다.
1: 이동백 명창이 부르는 판소리
0: 예.
1: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목 대목들 어떤 대목은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판소리를 듣는 그 수용층의 문제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동백 명창이 활동하던 지역이 되게 충청도권이란 말이에요.
0: 예.
1: 이 충청권의 판소리 수용층들은 되게 양반들이에요.
0: 네네네.
1: 왜냐하면 경기 충청 지역에 이제 양반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또 그런 분들이 그 양반들이 판소리 명창을 초청을 해서 소리판을 이제 벌려서 들을 때는 그 양반 귀에 차게 귀에 성에 차게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훨씬 노랫말도 어렵고 고사성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중화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임방울 명창의 장승타령도 어려운 노랫말이기는 한데 그건 훨씬 더 말하자면
0: 불특정 다수
1: 대중들이 예, 예. 많이 알고 있는 고사성어를 써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인천의 주대소리 나무 타령을 박이섭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면 일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정경영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여천 거문도에 줄 꼬는 소리였는데요. 앞서 들으신 주대소리와도 연관성이 있죠. 술비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했던 곡입니다. 아침부터 자진방아를 돌려라 이 부분만 생각난다고 제발 이 노래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진방아 타령입니다. 그래서 자진방아를 돌려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아 타령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방아를 찌을 때 부르던 노동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보내드릴 방아 타령은 노동요가 아니라 이 말 그대로 감상용 노래였다고 합니다. 전문 예인들이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서울 경기 지방에 산타령을 하는 집단들, 산타령 패들이 산타령을 한바탕 부르고 나서 계속 노래를 이어 부를 때도 이 지금 들으실 방아타령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찾아주세요 하셨던 노래는 자진방아타령인데 보통 이 긴 방아타령을 먼저 부르고 이어서 사설 방아타령을 부른 다음에 자진방아타령을 부르게 됩니다. 한묶음, 한 세트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따로 떼어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노랫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진방아타령은 월령체라고 하죠.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각 달에 있는 세시 풍속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방아타령 같은 경우에도 이 그때 그 시대 이 노래가 즐겨 불리던 시절에는 노랫말 내용이 너무 유흥적이고 통속적이다. 예. 그때는 이제 사회의 어떤 권력을 통속적인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방아타령을 금지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현충일 같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이나 이런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걸 상당히 금지했습니다.

최은호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을 함께 들었습니다. 드디어 찾으신 8920님께서 아, 애환이 있을 때는 안 불렀다니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꾸벅이라고 인사 주셨는데 약간 그런 거죠. 친구들.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성진 명인의 대금 연주를 가리켜 태산의 무게에서 샘솟는 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정확 대금을 잡으면 그때부터 김성진 선생은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데요. 특히 대금 정확의 상징적인 곡이죠. 이 상령산과 청성곡의 특유의 변주를 섞어서 자신만의 스타일, 김성진 명인의 대금 연주를 가리켜 태산의 무게에서 샘솟는 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정확 대금을 잡으면 그때부터 김성진 선생은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데요. 특히 대금 정확의 상징적인 곡이죠. 이 상령산과 청성곡의 특유의 변주를 섞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따라올 연주자가 없을

사당패, 초라니패들이 나와서 또 놀부에 돈을 싹 긁어 가는 뭐 그런 대목도 있는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박에서 장비가 등장을 합니다. 난데없이 장비가 등장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장비가 등장하지? 그냥 무서운 인물이라서 그런가 생각하실 텐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관되는 지점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삼국지에서 장비가 뭐 유비 관우 장비 다 그렇습니다만 우애를 대단히 중시하죠. 형제간의 우애, 의리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서 놀보를

장군아 내가 뒤쳐지는구나. 대지롬 놀부야 진원 대장이 나오다니 신장이 발적이요 얼굴이 멍장 같고 표범머리 다 뒤쳐지는구나. 대지롬 놀부야 천하에 중한 것이 형제밖에도 없거늘 내 놈은 괴놈으로 친고륙인 내 동생을 구박촉출하였으며 평생 행한 일이 남에게 못할 일만 가려가며 허여왔고 더구나 비금중어 백공의 해가 없고 사람을 별로 따라 죄없는 재배하던 무지한 욕심으로 생다리를 꺾어놓고 본받고자 원했으니 그 죄 어찌 속나와야.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터니 그 말을 들은 즉시 불꽃 같은 내 성미에 제비와 함께 자원하고 내주기로 여기 왔다. 제비다리 꺾어놓던 내 목도 오늘 꺾으리라. 장창을 벗 들었으나 놀보는 이미 뻗어버려 송장의 침주기로 아무 대답 없는지라. 그때 마당쇼가 진즉 흥보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겠다. 흥보가 이 소식을 듣고 천방에 쭉 달려와서 장군 앞에 엎드지며 아이고 장군님 살려줘. 비난이다 비난이다 살려주 살려주 장군님 비난이다. 형주가 만사무석 죄주심에 마땅하오나 형제는 일시지 원망 형이 만일 죽고 보면 한조가 병신 몸이 살아 부어도 어딜까 흥부어

0: 알살맥이 돌아들어 다시 회생되었겠다. 놀보 간신히 정신 차려 가산을 둘러보니 오르근 아이라 흥보 손길을 부여잡고 못하겠소 못하지언 한 분이 없는지라. 놀보 안 놀보 계집 그제야 사람 마음이 들었던지 얼굴을 바로 들어 흥보 내외도 못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에 엎드러지더니 저주를 놀보 안 놀보 계집 그제야 사람 마음이 들었던지 얼굴을 바로 들어 흥보 내외도 못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에 엎드러지더니 저주를 섬기면서 방성 통곡을 흐르는구나. 놀보가 그날부터 괴이 개과 전선하여 언총신 행독경으로 대인정불 진실하고 흥보 착한 마음 극진히 형으로 하며 저 세간 반분하여 향후 제공 지내느냐 뉘아지 부르고며 뉘아지 칭찬하리 원하나문 목이 천고에 주지언 빛났더라. 그 뒤야 뉘알지요 언제 무궁이라 고수 발도 아플 것이요 김현수 목도 아플 지경이니 꾸질더질.
1: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일곱째 박에서 장비 나오는 대목부터 놀보가 개과천선 하는 대목 끝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개과천선 할 일이 없어도 장비가 나오면 뭔가 거리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감요.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콜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세상 만물 이야기꾼의 악착동자가 이어지는데요. 전통 설화 악착보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사물놀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 연희극입니다. 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이지만 음악과 연희, 창작극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담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해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유명한 작곡가와 가수 사이에 20년이나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받았던 일화가 방송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가수가 작곡가에게 곡을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작곡가는 시간 되면 곡 하나만 써봐달라는 가수의 말이 그냥 어느 작곡가에게나 쉽게 던지는 말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자신의 곡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거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작곡을 부탁한 것이었고요. 혹시 부담될까봐 일부러 담백하게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무게를 덜어 이야기한 게 배려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겐 묵직한 진심이 와닿지 않아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 말 한마디로 마음이 전해지기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 한마디로 섣불리 누군가의 진심을 속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바로 김한선님과 JYP 박진영님의 일화였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 비춰져 온 그 두 사람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요. 상대가 부담 느낄까 봐 최대한 담백하게 이야기한 게 김한선님의 배려였다는 것도 알겠고요. 근데 그런 담백함이 박진영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좀 약했을 거라는 것도 왠지 알 것 같죠. 지금은 당사자들끼리도 오해가 풀렸으니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요. 세상에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로 인해 멀어져서 끝내 풀리지 못한 관계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세월이 흐르고 인생 내공이 깊어진 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져서 아,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은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 깨달음 뒤늦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뒤늦게 오해가 풀린 경험담도 좋고요. 끝내 풀지 못해서 아직도 진심이 궁금한 누군가의 마음이나 이제는 알 것도 같은데 이미 멀어져 버린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연락이 올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야 하나 하지 말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하자 쪽으로 기울어서 전화를 했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는 친구 폰에는 저의 전화 기록이 없었다고 해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혼자서 소설 한 편을 창작할 뻔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경험들 정말 많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종종 있는데 아니 저는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그쵸? 아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아 다시 전화가 안 와서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아, 이렇게 저의 일과를 되짚어보게 되잖아요.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전화가 분명히 안 찍혔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통화하게 된 경우 있습니다. 진짜 구이사구님 말씀대로 다시 전화 안 하셨으면 오해가 생기실 법도 했네요. 그렇죠? 드대강님께서요. 쉽게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의 흥얼거림이 아닌 상대와 대화할 때는 단어와 또 어휘를 골라서 대화함이 서로에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서로의 존중함, 풍성한 우리들의 만나의 멋과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0: 전생을 예방하라.
1: 예방하라.
2: 예방하라.
0: 오기 이르니 그 잔술 맞도 또 한 잔 맞도 눈 십여 잔을 먹으니 코피 취기가 올라 한건 논이 난 때마침 도봉을 위하여 승웅 동료가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녁은 드시고 오셨는지요? 저는 옆집이랑 대화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말하는 건데 자기를 비꼬면서 말하고 애들 취급한다고 화를 내는데 어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비꼬는 거 아니고 애들 취급하는 것 없이 모르면 알려주고 이거

당당당당당당쿵. 어떻게 해줬신지 모르겠고 당당당당당당당쿵.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허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 우리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있는 날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그날이 마침 우리나라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이기도 하잖아요. 예로부터 천중지가절이라고 불려온 좋은 날이니 우리 선수들도 더 좋은 기운으로 경기를 치를 거란 예감이 들지요. 자, 그런데 이 단오날 만들어 먹던 절식 중에 앵두 화채가 있었던 사실 아시나요? 이 무렵이 앵두가 제철이고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이기도 하니 제철 과일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은 게 우리 조상님들의

보내주셨네요. 아, 앵두살과 살구 살 뜯어도 이거 새콤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꿀물에 달큰하게요. 그쵸? 자, 2755님께서요. 우리 집 화채에 참외 깍둑 썰고, 오렌지 맛 탄산 음료하고, 얼음 동동 띄워갖고 드신다고. 이 사실은 화채 국물이 참 별미잖아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있네요. 우유 넣으신다는 분들, 꿀물 넣으시는 분들, 오렌지 탄산 음료 넣으시는 분들, 아이고 많습니다. 그쵸? 미숫가루 또 있었고요. 그쵸? 자,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단호 화채 레시피.

8849님께서요. 저는 여름철 두유를 이용해 미숫가루, 바나나, 수박, 참외, 견과류 넣어서 식사 대용으로 마셔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것도 맛있겠습니다. 자, 9249님. 여름에는 수박을 능가하는 과일은 없는 것 같아요. 수박은 수박 자체로 먹어도 맛나지만 화채로 만들어 먹어도 맛나요. 수박에 우유, 사이다 넣고 만든 화채, 용기는 수박에 담아 먹어도 시각적으로도 맛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수박 속 파내고 거기다 화채 먹어도 맛있지요. 2379님께서요. 단호화채라 어찌하면 만날까요? 일단 여러 가지 화채, 수박을 동그랗게 파내고 방울토마토랑 펄, 팥빙수 떡이랑 과일 후르츠 좀 넣고 사이다 우유 좀 부어서 얼음 둥둥 띄어서 예쁜 화채 그릇에 올리면 더 맛있어요. 더운데 진짜 침 넘어가네요. 저 단호날 꼭 해먹어야겠어요. 축구 응원하면서 시원하게 먹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7315님께서요. 메론에 식혜를 넣어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이것도 독특하네요. 그렇죠? 자, 0898님께서요. 딸기가 쌀때 담궈둔 딸기청에 사이다와 수박, 참외, 여름 과일 넣고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어 과일 화채 만들어요. 딸기청은 딸기 잘게 썰어서 설탕과 딸기를 1:1 비율로 달큰하게 만들고요. 아이고, 이 청 만들어 놓은

간에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가장 많은 어떤 주제로 또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다양한 오해들이, 아주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이 가족 간에도 관계가 어렵지요. 우리 바람바람님께서도요. 오늘은 퇴근 완료하고 문자 남겨요. 일을 하다 보면 표현 안 하시고 그냥 자네가 알아서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CF 카피가 생각나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닌 전혀 알수 없어요. 표현하지 않고 상대에게 다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독심술을 익히지 않는 이상 이룰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항상 말로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겠어요. 우리 마눌님 잘 알겠지? 제일 흔히 듣는 말인 딱 보면 모르냐? 네, 딱 봐도 몰라요. 풀어서 잘 말해주세요. 집안에 계시는 유일한 여인의 마음은 더 모르겠군요.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여. 한편의 시가 아닌 설명문으로 대화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가족 간에도 정말 표현해야 됩니다. 아유, 이거 진짜 딱 보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쵸? 표현 많이 하시고요. 사소한 대화도 항상 자주자주 나누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1부 끝곡 띄워드릴 시간이에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아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곽동현의 노래로 새로 그린 아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5회와 2회 그 사이 어디쯤에서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경우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했는데 꼭그 노래는 비껴간다든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섭외가 잘안 된다든지 하면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제작진과의 관계가 혹시나 안 좋은 건가? 아니면 그 아티스트가 혹시 뭔가를 잘못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오해들은 오래 안 가서 금방 풀리기도 해요. 착각은 짧고 오해는 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오해는 적당히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거 오해보다도 사랑 아닌가요? 그쵸. 아유, 청취하시는 라디오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사실 다 자기가 느끼잖아요. 이게 일방향형인지 양방향인지 그런 거예요. 그쵸? 8888님께서요. 보미님은 문자도 정말 맛있게 전달하시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맛있게 들어주시니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밖에 있어서 레시피 참여를 못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2부 즐겁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퓨전 국악밴드 두물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이산저산꽃.

은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분길은 이번 시즌 국제대회를 뛰면서 매번 한계를 실감했다고 털어놨는데요.

0: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위고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인데도 정작 자신은 앞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연주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리더란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월 11일 본 공연에 해당되는 공연 실황 준비했는데요. 이날 3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고 연주자 권민정, 대금 연주자 김철환, 검은고 연주자 주윤정 이렇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대금과 주윤정의 검은고 공연 중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있는 곡은 대금 연주자 김철환이 선보였던 원장현유 대금산조입니다. 원장현은 김동진에게 전수받은 짧은 산조를 토대로 하여 한일섭에게 구음으로 배운 한주한유 대금산조를 그 이에 추가하여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1950년에 태어난 원장현이 이렇게 산조를 처음 만들어서 발표했던 때가 198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5일 때였습니다. 30대 시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산조는 혈기왕성하고 또 기운생동하는 느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산조의 구성을 보면은 다양하게 변화해온 민속음악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원장연유 대금산조도 그러합니다. 주로 계면길과 우족길로 구성된 산조 중에서 특히 중중몰이와 자진몰이에 이러한 특징들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중중몰이에는 염계다리 경기소리의 음악을 빌려와 판소리화한 경드름 선율이라든지 또 경기지역의 음악적 성격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진몰이에는 권삼득이 권마성가락을 차용하여 판소리화한 덜렁째 선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권마성이라 한다면은 영산회상 중 군악에 나오는 그러한 음악적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매우 씩씩하게 또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뿜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장연유 대금산조를 선보일 김철환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인방울 국악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립국악관악단 수석단원

산조대전 중 김철안의 대금연주로 원장연주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북반주에는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23분입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도남문구 악당이 오른 산조대전 중 김철환의 대금 연주로 원장 연주 대금 산조 들었고요. 북반주에는 양재춘이 함께했습니다. 산조라는 음악은 판소리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어떤 기원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죠. 이번 무대에서 김철환은 원장 연주 대금 산조에 들어가 있는 판소리의 어법과 문법에 중심을 두고

나는 웃는 연습을 할 것이다. 갑자기 웃을 것이다. 나를 모르는 당신을 향해. 강우근 시인의 시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쳐가죠. 하지만 모르는 당신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17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것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매일 우리가 지나치는 수많은 타인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였는데요. 그럼에도 시인은 당신을 향해 웃는 연습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 웃을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더욱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행복의 얼굴, 굴렁쇠 아이들과 이수진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요. 사실 저도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을 최대한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웃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좀 많이 웃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함께 웃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하는 시간 또한 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으니까요. 3911님, 디톡스의 시간, 그론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폭우에 가까운 소나기가 쏟아진 것 같은데 용케 시간을 잘 피해서 집에 왔어요. 우산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근데 진짜 뭔가 우기가 됐다는 느낌이 좀 있죠. 약간 열대 지방 기후 같다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덥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또 비가 그쳤다가 금방. 그런 요즘인데 네, 아유 비를 잘 현명하게 잘 피하는 게 또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034님은 오늘 돈가스랑 생선가스랑 해물가스 반찬가게에서 사 먹었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맛있었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스턴 옥스의 백꽃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스턴옥스의 백꽃이었습니다. 노랑토끼님, 오늘은 우리 집두 남자가 모임 있다고 늦네요. 덕분에 저녁은 토마토 주스랑 삶은 계란 먹었어요. 저녁이 한가해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결국 다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일 뿐입니다. 누군가...

듯 어려워요.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너무 와닿네요.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더더욱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일들, 의견을 부딪히는 일들이 요즘에는 점점 더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특히 요즘은 이 알고리즘의 시대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랑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정미나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7889님, 나이 먹으면 이해심이 넓어져야 하는데 때론 별일 아닌 일에 섭섭해지고 오해하게 되어서 가끔 마음을 다잡아요. 이해하려 한다는 건 마음에 덜 든다는 건데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이해하고 마음 수그러질 듯 해요.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얼굴도 이해심 가득한 미소로 예뻐진다고 자꾸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할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약간 이 말씀도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네요.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마음에 덜 든다는 뜻이다. 근데 진짜 그렇긴 하죠. 근데 마음에 들면 뭐 이해하고 말고 할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이것 또한 좀 생각해 본적 없는 관점인데 재밌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심 가득한 미소가 있으면 예뻐질 수 있다. 예쁜 미소 지을 수 있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이 참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지각 늦었쥬? 오늘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네요. 날이 후덥지근하고 참 덥네요. 아직은 에어컨 개방 안 하고 버티고 선풍기로 사는데 오늘은 선풍기도 덥네요. 라고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지각 늦었쥬? 오늘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네요. 날이 후덥지근하고 참 덥네요. 아직은 에어컨 개방 안 하고 버티고 선풍기로 사는데 오늘은 선풍기도 덥네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제 점점 그냥 덥기만 한게 아니고 이렇게 이 습한 날이 아마 계속 되겠죠, 점점. 그러면 이제 진짜, 아, 막 끈적끈적하고 괴롭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아,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에요. 네.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더워하다 보면 또 여름 지나갈 테니까, 또 그런 시간 잘 버틸 마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그 습한 여름,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은 수박을 사다 놨거든요. 집에 가서 수박 먹으려고. 그 수박, 그거 아세요? 딸기 우유나 이런 거 해가지고 넣으면 수박 화채로 또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딸기 우유도 사다 놨답니다. 여름을 버티는 저의 이 비책으로 그렇게 네, 정해놨어요. 네. 아유, 참, 그래요. 또 다음 코너 급하게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에 병창이 있습니다. 악기를 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가야금 병창을 가장 많이 하고 검과 해금 병창도 있습니다. 가사로는 판소리 한 대목이나 단가, 민요를 노래하죠. 오늘은 이 가운데 단가, 녹음방초를 준비했습니다. 녹음방초란 푸른 나무가 우거진 그늘과 꽃다운 풀이라는 뜻으로 초여름의 경치를 의미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천중지 가절은 하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의미합니다. 초여름 경치가 꽃이 필 때보다 낫다면서 좋은 시절 단오를 얘기한 거죠. 이어지는 사설에선 숲속 풍경이나 대장부의 살림살이를 노래하고 단오에 즐기는 대표적인 풍습 그네타기도 묘사합니다. 송백수양 푸른가지 높다랗게 그네 메고 녹의홍상 미인들은 오락가락 논이는데 우리 번님 어디 가고 단오 시절인 줄 모르는구나. 소나무, 잣나무, 수양버들 가지가 우거진 곳에 그네를 맺습니다.

내가 가이겨 난 오고 시저버린 줄 모르는 누나 그다리

소리의 가야금 병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귀희는 1968년 국가유산 가야금 병창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명인으로 50여 곡이 넘는 병창곡을 직접 편곡하거나 창작했습니다. 또 전통음악 교육을 위해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네, 싱싱의 사실행이 소리였습니다. 하모한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아, 더원님, 새싹사연인데요. 사실행이 소리 진짜 신나네요. 야근 중이었는데 신나게 뛰어서 얼른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안녕 박혜경 씨의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이라는 가수가 불러드렸어요. 자, 음악 많이 듣는 음악이 좋은 밤이지만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치는 밤, 이야기가 좋은 밤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오늘 초대석에서도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고요. 이것저것 다 기대가 됩니다. 아, 궁금한 걸 참지 못해 완결이 된 이후에 몰아보는 편이에요. 아, 그렇게 시작하지 못한 드라마가 수두룩. 동그라미님께서 아 그렇군요. 예, 하나하나 진짜 아주 고역이죠. 여기서 딱 끊고 이렇게 끊는다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치는 밤, 이야기가 좋은 밤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오늘 초대석에서도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고요. 이것저것 다 기대가 됩니다. 아, 궁금한 걸 참지 못해 완결이 된 이후에 몰아보는 편이에요. 아, 그렇게 시작하지 못한 드라마가 수두룩. 동그라미님께서. 아 그렇군요. 예, 하나하나 진짜 아주 고역이죠. 여기서 딱 끊고 이렇게 끊는다고? 다들 오늘도 기대됩니다. 야, 딱 봐도 너무 화목하다. 그렇죠? 예, 남자들? 집 남자들? 뭐 아무래도 부자지간이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함께 모임을 간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다녀와서 또 예, 엄마한테 아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주신다는 거 보니까 예, 아주 화기애애한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함께 모임을 간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다녀와서 또 예, 엄마한테 아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주신다는 거 보니까 예, 아주 화기애애한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게 살다 보면 이런 게 제일 큰 행복이죠. 우효입니다. 산호라면.

제가 여쭤봤어요, 밖에 우리 여자 스태프분들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피부결 정리 용도로 닦아낼 때 쓰기도 하고, 피부에 붙여서 팩처럼 보습 또는 피부 온도 낮추기.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아무 때나 붙이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마스크팩하고는 좀 다른 용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알겠어요. 예. 이쁘게 하세요. 예. 3572님, 오늘 아침 5시 전에 일어나 지금까지 눈 뜨고 있답니다. 아, 오후 2시에 졸음이 몰려왔었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오늘은 이은밤에 장사익님이 나오시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울산에서 장사익님 공연 지인과 함께 봤는데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오늘 장사익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죠? 뭐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죠. 선배님 데뷔 연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분은 아니신데 그래도 선배님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예. 방송 출연 자체를 잘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저희 방송에 와주셔서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노래로, 이야기로 오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실 분입니다. 장사익님 나와주셨어요.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이렇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음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음 와주셨으니까 우리 카메라 보시고 아, 이음가족들께 네.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늘 일단 의상부터 네.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어떤 의상을 입고 오실지.
1: 이대로 입고 왔어요.
0: 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매체나 공연에서 뵐 때 거의 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혹시 한복으로 입고 오신지는 않을까 했는데 너무 예. 멋지게 이제 양복을 예. 입고 오셨어요.
1: 예. 그래서 저는 늘 그냥 두루마기를 입고 무대에 서죠.
0: 네.
1: 무대 내려와서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0: 아 그러시군요.
1: 살고 있습니다.
0: 보통 사람처럼 사실 때 모습을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예. 저는 오늘 딱 처음.

0: 책임감 있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1: 네.
0: 제 이제 손녀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가 유치원 다니기 전인가 그랬어요. 한 서너 살 됐을 적에 할아버지 얼굴에는 왜 그게 줄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1: 줄이 많아.
0: 예.
1: 예.
0: 그래서 너도 1년에 하나씩 몸속에 줄이 하나씩 그어진단다. 응?
1: 아, 예.
0: 근데 이 줄이라는 것은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계급장처럼
1: 아.
0: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제대로 살면은 이쁜 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줄이 돼가지고 흉할 수 있다 하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1: 아, 예. 아,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DJ가 우리 귀한 분 모시고 웬 외모 타령이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니까 마치 제가 무슨 해안을 가진 DJ처럼 예, 되었어요. 우문 현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암동님께서 우리 아버지 닮으셨어요 하시는데 아버지가 꽤나 멋지신 분이신가 봅니다. 저희 애청자이신 금빛 노을

0: 소개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 찔레꽃을 들을 때마다 울컥 울컥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0: 이 노래는 음원으로 들어요. 찔레꽃.

0: 찔레꽃이.
1: 하얀 찔레꽃이 숨어 있는 찔레꽃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야, 그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아, 찔레꽃이 참 숨어서 저렇게 향기를 피우는 저 찔레꽃이 마치 참 저와 닮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0: 네.
1: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세상의 중간에 나와서

0: 이렇게 지금 한 30, 한 4, 5년 됐는데도 생명력 있게 봄이
1: 예.
0: 되면은 꼭이 노래를 좀 많이들 들으시고 찾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이 노래 자체를 아주 좋은 토양에다가 잘 심어서 꽃 피우셨기 때문에 그 향기는 또 듣는 사람들이 더, 예, 더 많이 퍼뜨리게 되는, 예.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때는 저도 이 지금 해주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직접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이야기이신 거죠, 이때가.
0: 그렇죠. 실은 노래는 제가 60년대 한 67년부터 70년까지 노래를 하는 곳에 있었고,
1: 문선대라고 하는,
0: 문선대. 예. 그리고 72년도 제대해가지고, 아이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다가, 재주도 그렇고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 제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접자.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이제 사회생활을 한 25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여튼

0: 그러다 그 이후로 2년마다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사액 소리판 예. 예, 음악회를 개최하고 예. 계신 거고요.
1: 예. 예.
0: 그때 이제 공연 실황도 막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라이브는 그 공연 실황 가운데서 한 곡을 이제 예, 골라 주신 것 같아요.
1: 아,
0: 예, 어떤 곡일까요?
1: 아 그래서 그것도 한 중간 정도 됐을 때인데요.
0: 네.
1: 그 어떤 시인 근데 지금은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허형만

0: 이 노래는 나그네라는 곡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만 해주시겠어요? 예. 예.
1: 밥 먹을 선생님의 그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도 많이 듣고 아니 보고 하여튼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시입니다. 네. 거기에 하여튼 이 검은 거하고 소리쁘고 허구로만 딱 노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특이하게 검은 거를 치신 분이 안숙선 선생님이 따님이에요. 아, 최영훈 씨라고.
0: 예, 예.
1: 그리고 소리북 치시는 분은 김기영 선생님이라고. 예. 아주 국악계에서 예, 아주 좀 타악기는 유명하시죠.
0: 네.
1: 김기영 선생님의 그 추임새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이것저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그네.

0: 천천히 우리한테 스며들고, 진짜 음식은 천천히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맛을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처럼 시어가 아름다우면은 그 노래는 그냥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일부 끝곡으로 들을 허허 바다도 예, 같은 맥락입니다.
0: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윤회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1: 네.
0: 태어나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 의미인데, 살아도 산 것이 없고 죽어도 죽은 것이 없다, 이런 윤회의 어떤 그런 사상을 정호승 선생님이 시입니다. 그걸 제가 우리 국악 장단에 얹혀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1: 네, 음악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정호승 작시, 장사익 작곡, 허허바다. 굉장히 긴 노래인데 일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함께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수요일 코너 좋은 밤 라이브 오늘은 장사익님 모시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와 또 아주 감동 깊은 노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삼식이 들었어요. 역시나 그 2009년 5월에 있었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실황 가운데 한 곡이었는데 뭐 아주 뭐 네. 들으시면서도 되게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으신가 봐요.
1: 우리 예, 눈 감고 있으면은 예. 어렸을 적에 저도 개구장이 같이 놀던 때 예. 그리고 또 엄마들 모습들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참 열심히 사셨어요. 네. 마치 그것도 우리가 막 시골에서 놀다 보면은

0: 구석에서 막 노는데 여기저기서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불러요.
1: 그랬죠. 예.
0: 근데 약간 좀 처지는 친구들은 삼식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대놓고 막 불렀거든요.
1: 아, 약간 놀리는 말이구나.
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1: 예. 아이고, 이런 삼식이.
0: 동네, 예. 예, 그래 동네 옛날 생각나서 그 삼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불러가지고 노래 불렀습니다.
1: 그 시절에 함께 뛰어놀다가 이제 엄마한테 밥 먹으라 소리 듣고 불려가던 여러 친구들 가운데 한 명 그냥 그 대표하는 이름.
0: 그렇죠.
1: 삼식이. 예. 여기 노래 듣다 보니까 막 락도 있고 동요도 나오고 마당놀이도 나오고 막
0: 예, 맞습니다.
1: 이런 곡에 그 원래 이 곡이 직접 만드신
0: 예,
1: 곡이죠?
0: 예, 그냥 거의 뭐 랩 같은 수준.
1: 그러니까요. 아, 예. 이

0: 이 고기 직접 만드신
1: 예예
0: 고기죠?
1: 예, 예 그냥 거의 뭐랩 같은 소스 수준이
0: 그러니까요. 아, 예. 이흥희님께서 삼식이는 아이디어 최고의 곡 해주셨고요. 그리고 3496님께서는 장사익 선생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나 유독 마음이 가는 노래가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다고요.
1: 글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손그 옛날에 그 우리 충청도 말로 문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보통 한열 마리 이상을 낳거든요.
0: 네.
1: 제일 먼저 낳는 그 친구를 문열이라고 그래. 문열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0: 문열이요. 예.
1: 충청도 사투리인데요.
0: 예.
1: 그것은 시행착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으로 날 10명, 15명 이렇게 새끼들 낳는데 그 친구는 살아도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0: 담곤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하시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선생님은 가로 쓰기를 하셔가지고 예, 예, 왼쪽 예. 위에 있는 것도 더 친근하고 글은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1: 아 심심해서 그냥 한 20년 전부터 제가 쓰고 있습니다.
0: 심심해서요?
1: 예, 예.
0: 아 나도 오늘부터 심심 좀 해야 되나 이거.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뭐 봄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랑 예. 이런 문구들을 적어다가 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평생 이렇게
1: 맨손으로 오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0: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빨리 뭐라도 좀 적어봐. 아니다 우리가 적으면 소용이 없지. 그 시체도 너무 훌륭하시고. 아 구사일사님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장사익님의 이게 아닌데 그 노래가 가슴 깊이 파고들어요. 어느새 이렇게 달려왔구나 싶어서 뒤도 잠깐 돌아보곤 한답니다. 네. 해주셨고 옥토끼님께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1: 얼마 되실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0: 저보다는 한 대여섯 살 많긴 하실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예.
1: 그걸 하지요 그냥.
0: 예, 50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 소입니다 소.

0: 예, 아주 저그뭐 아까 찔레꽃도 그렇고 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아끼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나에게 있어 꽃이라고요. 그래서 30주년 맞아서 또 특별한 공연을 하셨죠? 예, 그 공연 이름이 뭐였을까요?
1: 꽃을 준다 나에게.
0: 꽃을 준다 나에게.
1: 봄에 봄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꽃들은 겨울에, 그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땅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근데 그 꽃들은 겨울에, 그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땅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닌가. 요만한 조그만 풀들도, 이름 모르는 풀들도 다꽃 피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 내가 참 가면서, 아, 내가 꽃을 피우고 갔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래서 꽃이라는 노래를 제가 많이 노래를 한30% 이상이 제가 꽃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0: 꽃노래를.
1: 저는 늦게 핀 꽃인데.
0: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꽃이기 때문에 비단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1: 그렇죠.
0: 의미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행복한 날 축하할 때 꽃을 많이 사용하는 건가
1: 그렇죠.
0: 보다.
1: 예,
0: 예,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이쯤에서 라이브를

0: 함께 하는
1: 어떤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 이제 맨 끝에 이제 시 구절인 거죠.
0: 네, 네.
1: 내 유년 시절의 윈모

0: 아 진짜 감는 곳이거든요. 아랫목 있고 위목 있거든요. 예. 옛날엔 구도장 있어가지고
1: 저도 경험했죠.
0: 예, 예. 제일 뜨거운 데를 예. 이렇게 어머님들 있고 여자 이제 동생들 있었는데 네. 우리 남자들은 차라리 뒤에 있고 가장 위쪽에 따뜻한 그런 추억들을 예. 어머님 그런 이 자식이 엄마를 걱정하면서 그런 추억을 아마 위목의 그 편안한 그런 엄마 품속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네. 저도 시인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런 거죠. 아까 뭐 음악을 만들 때 또 듣는 이들 그런 관계들을 설정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시 역시도 시인이 의도한 대로만 읽고 느껴야 된다면 그건 진짜 재미없을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건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떤 몫이 있죠.
1: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딱 이렇게 집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국어 시간에 막
0: 그렇죠.
1: 시험 공부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지만 또 궁금해져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아, 유년 시절의 민목 뭔가 우리 눈 감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는 심상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0: 예, 그렇지 맞습니다.
1: 예, 예. 네. 아 그래요. 아까 첫 번째 라이브도 그랬고 통기 그러니까 기타 어쿠스틱 기타와 해금 네. 그 조합으로 계속
0: 예 저는 곡이, 예. 악기들이 좀 단순하고 전기 전자들을 많이 안고 네. 있는 악기들 그대로 어쿠스틱을 많이 자연 음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특히나 뭐 해금, 해금 너무 예. 찰떡인 것 같아요. 예. 목소리하고 제이기님께서 전 이 노래를 들으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녀왔는데 집에 엄마가 안 계셔서 혼자 엎드려 울던 일이 생각납니다. 벌써 40년은 된 일인데 예. 예. 저도 갑자기 울컥한 게 저는 가난해가지고 유치원은 못 다녔고요. 어디 밖에서 놀다 왔는데 집에 없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왜 이렇게 서러워? 그래가지고 네. 이불에다가 얼굴 묻고 엄마 한참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0: 근데 엄마는 실은 큰 태평양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엄마가 사랑을 해서. 예.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는 태평양 같았어요. 엄마 바다가.
1: 네.
0: 근데 우리가 자꾸 커가지고 나중에 내가 태평양보다 더 컸을 적에 세상이 나오는 것인데
1: 네.
0: 그때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는 엄마가 대신 다 제 대신 다 잡수시고
1: 네.
0: 그걸 또 내가 알아서 네. 엄마가 생각해 주시고 엄마가 행동해 주시고

0: 엄마의 그 모든 것이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그 엄마들은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 그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엄마 그 저 엄마 가슴 속은
1: 예.
0: 우리가 늘 편안하게 생각하고 안식처고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돌아간다는 소리는 엄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시면 아주 어린애가 되시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우리가 어렸을 때 보살핌 받은 것

0: 있어요. 요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재즈 오케스트라하고도 막 협연을 자주 하시던데,
1: 네.
0: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가끔은 엉뚱한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여전히 남아있는 가고 싶은 엉뚱한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글쎄요,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은 가끔은 늘 가던 길만 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가끔은 엉뚱한 길

0: 가 길을 가는 것인데, 길을 가는 것인데, 엉뚱한 길도 가다 보면은 거기서 물론 실패할 때도 그것도 얻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잃어버린 그 자체가 우리는 좀 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꿈. 아,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화가가 한번 되고 싶었는데 그럼 그림은 되거든요. 또 내가 사진을 찍고 내가 여행가가 되고 나 마라톤 하고 싶고 뭐 하여튼 이런 걸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행동을 옮기면은 그 100%는 안 되더라도 뭐50% 30% 20% 돼도 엄청난 제좀 환희심이 납니다. 몸속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 말고는 그냥 이게 글씨 쓰는 것도 락서, 즐길 낙자, 또 낙서 그런 의미로 심심하면 쓰고 또 심심하면 편지도 쓰고 페인으로도 쓰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전시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이 세상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렇거든요.
1: 지금도 너무 재밌으세요.
0: 네, 그럼요.
1: 아까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여쭙기도 했는데 그냥 결론 내죠, 우선. 아, 청춘이십니다, 그냥.
0: 청춘이야.
1: 청춘이세요. 흰머리 청춘.
0: 맞아. 이제 7학년,
1: 오, 나온다, 나온다.
0: 7학년, 아니, 7학년 6반인가? 7학년 8반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1: 그 언저리신데. 아, 여전히 그 누구보다 청춘이시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량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왕성한 공연과 이렇게 창작 활동도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한번 모시기 진짜 힘든데 이런 말씀 진짜 염치 없지만 한번 기회 되면 또 모시고
0: 즐겁죠.
1: 남은
0: 저는
1: 이야기 더 하고 싶어요.
0: 즐겁죠. 예.
1: 진짜로 아까 뭐 막걸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냥 막걸리 이렇게 시켜놓고 밤새도록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저것도 여쭤보고 싶고 막 이런
0: 좋습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0: 다 못하시고 다음에 또 하자 이러고서 가셨어요. 다음에 아, 그 최백호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1: 예예예. 예, 예.
0: 언제 저, 어디죠?
1: 뭐 7월달에 저기 지방에서 예. 어, 한 이틀 같이
0: 7월달에 지방에서 한 이틀 보통 이제 젊은 가수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공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에.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7월달에 예, 지방 어디서 한 이틀 하신답니다. 알아서 자자들 가세요. 자, 선생님의 세월을 차곡차곡 담은 노래들 예, 앞으로도 오래오래 들

0: 이제 이런 얘기가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공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에 예, 지방
1: 그거를 제목을 제가 꽃인 듯 눈물인 듯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사행님의 어? 저희가
1: 제목을 내가 바꿨나? 내가 정신이 없네. 아, 아 맞다.
0: 그거는 이제 아, 앨범 타이틀이고
1: 서풍부라는 시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1: 시인데 그거를 제목을 제가 꽃인 듯 눈물인 듯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사행님의 어? 저희가
1: 제목을 내가 바꿨나? 내가 정신이 없네.
0: 서풍부라고 일단
1: 그렇구나. 예,
0: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 왜 헷갈리셨는지 다음에 오셔가지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예, 예.

익숙한 멜로디죠. 샹송일 거예요. 이제 원어로는 모르겠고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라는 좀 약간 섬찟한 그런 제목을 가진 곡인데 이제 할머니가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회가 이제 막 발전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서 소외받는 자연과 또 새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박인희 씨의 목소리로 오랜만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4322님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정류장 화분에 핀 여름꽃들 찍었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참 이렇게 또 예쁜 거 보면 그냥 안 지나치고 찍어서 저희한테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장사익 선생님하고 꽃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앞으로 꽃을 볼 때마다 예, 더 큰 의미를 고운 의미를 담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감사합니다. 4882님 늘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셨는데 예, 좀 들려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창완 씨의 안녕 들려드리면서 안녕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가야금 12줄에 1년 12달을 담고 오동나무 통에 하늘과 땅을 품고 있는 악기 명주실 가야금 소리 들으셨는데요. 취타 아명으로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곡이라는 뜻의 만파정식지곡 들으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어느 가난한 작가 지망생 부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글도 써야 하니 이 둘은 결혼을 하면서 하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은 취직해서 돈벌이를 하되 그 역할을 1년마다 바꿔서 하기로 했던 거죠. 부인이 그간 써오던 글이 있어서 먼저 1년간 열심히 글을 쓰기로 했죠. 겨울이면 아파트가 외풍이 심해서 도서관에서 주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오면 하루 동안 쓴 글을 읽어주고 피드백도 받고 토론도 해가면서 계속 글을 써나가서 1년 후에는 소설 출간 계약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1년이 돼서 서로의 역할을 바꿀 때가 됐지만 책 출간도 해야 하고 당분간 부인이 글을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요. 부인은 책을 출간했는데요. 당시 부인의 나이 23살이란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낸 책은 앙드레지드로부터 미국의 기적이란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20세기 미국 문단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카슨 맥컬러스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다룬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란 카슨 맥컬러스의 소설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년마다 역할을 바꾸기로 했지만 남편은 부인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위대한 소설의 탄생 뒤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따사로운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산책길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응원 문자도 좋고요.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얼라.

벽사창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락의 어는 지른다는 의미인데요. 또 락은 낚싯조라 해서 지르는 낚싯조의 음악을 얼락이라 부릅니다. 언자는 한자로는 말씀 언자로 표기합니다. 노래를 할 때 처음을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오늘 들으실 우조 얼락은 벽사창이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달빛 밝은 어느 날 이 푸른빛 비단으로 바른 창밖에 뭔가 그림자가 어른거리길래 이미 오셨나 하고 뛰어나가 보니 이미 아니라 봉황이 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사람들을 웃길 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랫말을 5장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초장 벽사창이 어른어른 커늘 2장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3장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4장 맞추아 5장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이호규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거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울뻔 하여라. 약간 허당 같긴 하지만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의 주인공을 엿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죠.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이호규의 검은고 사재성의

가 편성되는 당악계 여밀락인데요. 아명으로 태평춘지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날에는 왕의 환궁악으로도 연주됐던 음악이죠. 오늘 여밀락령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종과 편경의 소리, 그리고 굵고 꿋꿋한 당피리 소리가 압권인 음악이죠. 지난날 왕의 환궁악으로도 쓰였던 음악, 여밀락 령 아명으로 태평춘 지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도 오늘 부지런히 출석해 주셨고요.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생방송도 즐겁게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반가운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양산가

고맙습니다. 또 6944님께서 산지에서 바로 배송된 분이 나는 따끈한 수미 감자를 먹으며 우리 음악을 감상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이 요즘이 이제 하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 감자 최고죠. 아, 그 분나는 감자 맛있겠는데요. 배가 고파지네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일섬유 아쟁산조 준비했습니다. 아쟁이란 악기는 고려시대에 이 땅에 당악기에

음악입니다. 이 살풀이춤 반주 음악은 지난 날에는 현악기 없이 대금피리, 해금, 아쟁, 장구, 징 이런 악기로 주로 연주를 했는데요. 어느 무렵부터인가 현악기가 추가됐습니다. 또 살풀이춤을 추는 이마다 악기를 별도로 지정해서 독주로 혹은 중주로 또 합주로도 다양하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살풀이 반주 음악 어떤 편성으로 꾸려 나가는지 음악으로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시작 부분에서 장구와 징이 함께 장단을 시작했고요. 끝부분이 대금과 장구 징 연주로 마무리한 음악, 살풀이 반주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 12월 10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국립국악원 정기 무용 발표회 연주 실황 자료였는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아마도 이 음악이 춤 반주를 하는 음악이다라는 걸 금세 느끼셨을 겁니다. 당시 김천흥, 이흥구, 배정혜의 안무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당시 공연에는 여성 무용수 9명과 남성 무용수 6명, 도합 15명의 군무로 살풀이 춤이 추어졌고요.

대고 귀에다 대고 구석은 구석은 이제 우리 남원한 철이가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산벼락 맞기 쉬울 테니 어서 어서 떠납시다. 그때 어서 왔더니만 안겼다. 일어서며 지기를 볼끈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이렇게 선떠도 여보 공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가 오만원 좌석이 이리 섬 뜨더니 원 이런 낙흥이 없어 우려 번과 불쌍

구멍성 알아요 베끼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렇게 무겁다냐 사우려고 나발린 부추목 주고 운동 덕선인 고마를 거꾸로 잡으타고 왔던 급창아 이 말 좀 모아라 이 말이 왜 운동으로는 아니 하고 남은 사또 계신 대로만 나 돌려박아라 돌려박아라

아쟁 이런 악기가 편성이 돼서 여타 지방의 것과 비교할 때 음악적으로 풍성한 편입니다. 이 남도사면은 굿판에서 조상에게 잔을 바치는 헌작하는 절차 때도 연주가 됐고요. 거상악으로서의 용도도 있고요. 혹은 객사한 혼을 맞아들이는 행악의 일환으로도 연주됐습니다. 남도사면 듣겠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부르셨습니까? 응. 그래 불렀다. 너희는 거기 앉거라. 너는 밥만 처먹으면 구레이 돌도 슬슬 돌고 골패나는 꼴 꼴보기 싫어 못 보겠구나. 그러니 오늘 네 처자식들 데리고 당장 나가거라. 흥보 깜짝 놀래. 아이고 형님 표란간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야 이놈아 무슨 말씀이고 무엇이고 나가라면 나가 주위엔 잔말이 계시만 만일 또

살을 쑤었고 아, 서라 도방로야 해론 산이강정이 삼포주사거성 도방에가 싸지 않들 비디

0: 호방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박성원.
1: 네?
0: 그 그러지 말고 그 품이나 하나 파시오.
1: 네?
0: 그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다림이 아니라 이거울 좌수가 배경영문에 잡혀갔는데 좌수 대신 권장 10개만 맞으면 매 한 개에 성냥씩 30냥을 주고
1: 네?
0: 우선에 말 타와라고 마사 단냥을 준답니다.
1: 네?
0: 흥보 돈 얘기 나오게 돼.

돈도와 돈이라니 웬 돈이오 일수도 이리 오라는 이리 와요 흥보가 좋아라오 여보소 말하라 나 돈도와 돈이라니 웬 돈이오 일수돈을 얻어 왔소 월수채에 반수돈을 얻어 왔소 돈이란 말이 웬 말이 아기도세 아기도세 우리 채소대 동하야 홍지에 돈이 생기는데 홍지라니 웬 말이오 생일 생제가 안기 떴던 무슨

경지음 들어오니

0: 공부명이
1: 돌아.
0: 몰라 저도 소상

여기서 철석, 저기서 철석. 난리 벗고가 났지. 흥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지금은 볼기를 맞는다마는 갈 때는 돈을 수수 백냥 가져가겠다. 어디 나도 볼기를 까고 없지 볼까? 허이 실컷은 벌기를 쫙 까고 상무관이 없었은 게 한 불로가 나오다가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볼기 전 보는 거? 하고 딱 보더니 아니 박시환 아니시오? 알아 맞췄구만. 아 근데 여기 어째서 오셨소? 어? 아이 사람아 나도 매 맞고 돈 벌어 가려고 왔네. 굴려 사령하는 말이

아,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볼 기전 보는 거? 하고 딱 보더니 아니 박성환 아니시오? 알아 맞췄구만. 아 근데 여기 어째서 오셨소? 어? 아니 사람아 나도 매 맞고 돈 벌어 가려고 왔네. 굴려 사령하는 말이.

걸 보니 저런 저그 친문들을 당도원이 그때여 흥부만월에는 자기 영감 병영가신 후에 원어를 지응했을고 청화수를 당도원이 그때여 흥부만월에는 자기 영감 병영가신 후에 원어를 지응했을고 청화수를 바쳐

0: 쓰요.
1: 흥부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0: 쓰요.
1: 그러나 저러나 형제간밖에 없은 게 건너 마을 시속댁에 가서 전국까지나 얻어오시오.
0: 그렇지.
1: 그 자네 말은 좋네마는 거 가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까지나 주시면 좋지만은 그 보리만 주면 어떻게 하는가.
0: 그렇지.
1: 아이고 여보 영감. 아우리 없는 집 살림에 보리 차고 쌀 찾겠소.
0: 그렇지.
1: 아이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라.
0: 아 그렇지.
1: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이 사람아 누가 먹는 보리 말인가? 응? 그 자네가 그 지리산 몽둥이 보리는 자네가 몰라? 응? 그놈으로 나를 탁 때리면 내가 쭉 뻗을 거 아닌가? 속담에 매 맞는 걸 보고 보리 타작이라는 것이 어이없구나. 영감, 설마 안들 그럴 리가 있겠어. 어서 다녀와 보시오. 그 대처. 마누라 말이 꼭 옳네. 그러면 내가 후딱 다녀옵니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부 차림이 볼짝이며 다 떨어진 헌도포 밥풀관자 종무당 또 기통나게 요란해오 성지 아침 추운 날

여름부터 이월은 얼굴마다 짱게 대기를 지울 속을 구하려 살리겠느냐 형님 죽을 때 이를

네 말을 듣고 보니 상당히 불쌍하게 되었구나. 응? 그리여, 그러면 내가 내일 돌이 좀 주마. 큰거 좋아라고. 아이고 형님, 그 흉년국식 건드려 먹기는 쌀보단 보리가 훨씬 낫답니다, 형님. 그놈 들여 먹는 속 도죠.

들어가며 내 맞은 다리를 지레치를 끌고 가며 아이고

여름의 기세가 점점 뚜렷해집니다. 오늘 낮에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면 문득 자연에 순응하며 무더위를 견뎌내던 우리 선조들이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청마루. 저는 진짜 지혜로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나무를 깔아놓은 공간이 아니라요. 자연 바람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만드는 신비로운 순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앞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요. 이 바람이 대문을 지나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대청마루를 통과했죠. 이후 그 바람은 마루 뒤편에 작게 낸 바라지 창을 지나서 뒤뜰과 장독대 쪽으로 가만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길만 열어두면 제 갈 길을 찾아 흘렀던 바람처럼, 그것을 이용한 대청마루의 지혜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바라지 창을 활짝 열어두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도 더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뜻밖의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메나리 가락입니다. 피리의 지영희입니다.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매나리 가락이었습니다. 피리의 지영희였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한옥 대청마루를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대청마루에는 여름을 견디는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바람이 저절로 들어와서 또 저절로 나갈 길을 열어두는 것, 그 길 위를 지나가는 바람에 그저 잠시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무더위를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였던 겁니다. 오늘 낮에도 더위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몸도 쉽게 지칠 거고요. 또 말 한마디도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어질 수 있겠죠. 그럴수록 우리 마음 안에도 작은 대청마루 하나 마련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듯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마음의 바라지창을 열어둔다면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제갈 길을 찾아서 스스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 속 건강정보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

들려드린 곡은 남창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였습니다. 노래의 이동규, 반주의 국립국악원 정학단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0: 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조조가 군사를 물리치는 박진감 넘치는 소리들이 가야금 선율과 엮이는 화룡도 대목까지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소리를 들려줄 서영래 명창은 국가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고요. 제17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입니다. 또한 부역은 충남 국악단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탁 트인 시원한 소리가 특징인데요. 그럼 서영래 명창의 가야금과 소리, 조용복의 묵직한 장구반주로 적벽강의 뜨거운 바람과 가락을 9분이 넘는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요 공명선생, 주유전 허시는 말씀, 바람은 종공기 좋아온데 인류

장사하는 난 풍기리 보고 지제 국명은 지기인 거라 군사를 불러 묻는 말 이런 군사야 공명이 어디로 가시느냐 저 군사여짜오대 저 군사가 여짜오대 바람을 얻으러 머리 불고 발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사골국이 잘 맞는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골국을 오래 끓이면 그 과정에서 히스타민 성분이 생기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관련 있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에 민감하거나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골국을 먹은 뒤에 두통이 오거나 또 코가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반응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골국 대신 제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밑도들이 수연장지곡 듣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여름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도 곱지만 여러 송이가 둥글게 모여 피면 그 빛깔이 더 풍성해지는 꽃, 바로 수국인데요. 진주의 월화산 자락에서 이 수국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여름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름도 정겹습니다. 월화산 수국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축제도 수국이 만개한 월화산의 풍경 속에서 정원과 숲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수국 숲 치유 축제장을 둘러보며 즐기는 수국 스탬프 투어도 있고요. 또 수국 삼목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의 풍경 속에서 정원과 숲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지는데요. 수국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수국 해설 프로그램, 숲길을 걸으며 마음을 쉬어가는 수국 숲 치유, 축제장을 둘러보며 즐기는 수국 스탬프 투어도 있고요. 또 수국 삼목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과 주말에는 공연 프로그램도 더해지는데요. 캔들 라이트 공연과 LED 나비 퍼포먼스가 기대됩니다. 낮에는 수국 사이를 거닐고 해가 진 뒤에는 은은한 불빛 아래 월화산의 밤 풍경을 만나는 시간. 진주의 여름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해줄 감성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축제에 어울릴만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꽃타령 준비합니다. 연주의 경로 이탈입니다.

듯한 역동적인 흐름을 전합니다. 이승희의 해금과 저음해금, 손정진과 방지원의 타악으로 신태평무 함께 듣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아직은 고요함이 남아있는 새벽 시간,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채워줄 이야기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안토니 가우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남긴 걸작,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가장 높고 중요한 부분이 완성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 처음 돌을 쌓기 시작해서 무려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성당 첨탑 18기 중에서 가장 높은 172.5m 높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입니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100주기에 맞춰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성당에서 봉헌 미사를 집전하고 지하에 있는 가우디의 묘

들려드린 곡은 Amazing Grace였습니다. 연주의 숙명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안토니 가우디와 144년째 지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31살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43년간을 성당 건축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아예 성당 공사장에서 후줄근한 옷을 입은 채 기거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길을 걷다 전차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색이 남루했던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고 권유했지만

0: 세 번 후 고백을 하게 하시오. 세
1: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되는 2034년 우리는 또 어떤 감동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 성당의 무사한 완공을 기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

예, 뭐 어느 정도 먹는 건 괜찮겠죠. 근데 몸에 좋은 후식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저 지금 사연 보고 찾아봤더니 블루베리 이런 애들 진짜 좋대요. 예. 그 외에도 뭐 과일류들을 많이 추천하네요.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사과, 배, 키위, 바나나, 뭐 요거트 이런 애들도 후식으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지 한 번씩 이렇게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또 익숙해지면 그맛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67님, 저는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사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1 플러스 1, 원 플러스 원 행사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뭐 저렴하게 사면 좋죠. 먹는 거, 원 플러스 원으로 샀다가 결국엔 안 먹고 버리게 되더라. 이렇게만 아니면 괜찮다고 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이날치의 노래 듣습니다. 호랑이 뒷다리.

0: 혈주부와 마주친 호랭이도 용봉탕 좋은 줄을 알았던가 보더라. 호랭이 좋아라고 아 이놈아 뭐라고 중얼거렸었냐. 어서 이리 오너라. 복종!
1: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코레아의 연주와 소리로 돈돌라리오 듣고 왔습니다. 2089님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하고 싶을 때 심호흡 일단 하고요.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셉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잔소리할 것도 좀 줄여지는 것 같은데요. 2089님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 써주십시오. 반대로 노랑토끼님 방금 지금 사연 도착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집안일 잘 도와주기는 하는데 잔소리가 심합니다. 그럴 거면 집안일 하지 마. 아침에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감정이 확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일 도와주는 게 어디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죠.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3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웅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0: 안에 가려진 물건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부채, 2번 우산, 3번 망원경, 4번 선풍기? 아, 진짜 PD님! 조선시대에 선풍기가 어딨어요? 암튼 옛날 선비들이 맨날 들고 다니던 물건이고요. 단오 때는 이걸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대요.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세요.
1: 자, 오늘 퀴즈는 판소리 춘향가 속에 등장하는 물건 이름을 맞히시는 건데요. 이도령이 방자에게 이만치 와서 내 땡땡발로 보아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이라고 제가 했네요. 1번 부채, 2번 우산, 3번 망원경, 4번 선풍기입니다. 창호가 힌트를 줬죠. 옛날 선비들이 늘 가지고 다녔고 단오에는 더위를 이기라고 서로에게 이런 선물, 이것을 선물하기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1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는 선물 미안합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선물은 제가 보낼게요. 네, 심박서클의 음악 밀실의 선풍기 들려드리겠습니다.

0: 하지는 말고 감히 오는 대로 여기 퍼뜩 나온다. 부질없다 이꼬마 꿈은 꾸어서 못해 한평생 살.
1: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89 범장기지 떡, 1294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99 소금구이 막장, 1 퍼뜩

이승민 두 분 오시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완성된 곡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요. 그 과정 어떻게 만들어지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작곡가가 작사 작곡 전부 다 하고 심지어 편곡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 밴드와 함께 만들고 편곡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노래 멜로디 만든 분이 조원선 씨인 것 같은데요.

0: 분 오셨는데요. 만나기 전에 보이는 라디오 소개도 해야겠죠. 저희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그리고 저희 전용 앱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볼까요? 좋잖아 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머리로 놀아보자.
2: 얼씨구.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판소리 공장.
0: 가장 고유한 소리 바닥 소리의 정지혜 이승민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또 만났네요.
1: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게, 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2024년 10월에 저희 방송 오셨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 결혼했.

0: 추춘제라서 유럽은.
1: 예예예. 예. 그래서 스위스 갔다가 와. 이탈리아 갔다가 들어왔어요.
0: 이야 좋았겠다. 네. 알프스 당연히 보셨겠네요.
1: 너무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2024년 10월에 저희 방송 오셨었어요. 예.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2: 네. 결혼했어요.
0: 아. 오, 맞아요. 이승민 씨가 결혼하시잖아요.
1: 예, 제가 작년 5월에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실은 지난주
0: 아, 지난번에는 세 분이 오셨었어요. 네. 강나연 씨도 잘 지내시죠?
2: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바쁘게.
0: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또 소리꾼 한 분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네. 김부영 소리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0: 김부영 씨.
2: 그 바투의 상사디아의 네. 김봉영 씨의 동생.
0: 아 그래요?
2: 네.
0: 오. 아 소리꾼 집안이네요, 그 집안.
2: 맞습니다.
0: 네. 아하, 좋습니다. 자.

0: 좋네요.
1: 네, 그 너무 감사한 상금도 주시고
0: 하시면서 많이 줘야지, 많이 줘야지. 나 지원해 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할 거야. 팔짱 끼고 음악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하는 그런 음악 활동인 거잖아요. 네. 어떤 작품으로 상 받으셨어요?
1: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소리극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0: 이거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저 20대 때 그 네. 작품을 읽으면서
0: 얼마 전인데요, 20대면?
1: 맞습니다. 어제 네. 어제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인공 친구가 굉장히 자기의 방을 집을 네. 관 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0: 네, 길게 말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짧게 말할 수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어찌 됐든 이게 판소리라는 어떤 그 소설에서 읽히는 상상력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2: 예.
1: 것들을 관객들에게 판소리로 상상력으로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들려드리면서 또한 사람이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그 죽임을 당하는 뭐 고리대금업자가 됐다가도
2: 됐다가
1: 죽이는 사람이 됐다가도
2: 그래요?
1: 네, 되게 세 명의 어떤 그 배우자와 소리꾼들이 모든 역할을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고, 아, 이런 것들이 판소리의 또 매력일 수 있겠다, 사람들에겐. 또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또이 죄아벌 공연은 언제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 보고 싶어가지고.
3: 또 상도 받았는데.
1: 시켜주세요.
0: 시켜주세요. 여러분, 공연 기획자 여러분, 네, 단체 여러분, 좀 시켜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1: 생각보다 그렇게 다

0: 보실 수 있고.
1: 오호.
0: 네.
1: 그럼 티켓 없어도 이거는 즐길 수 있는 건가요?
2: 맞습니다.
1: 아~
0: 그렇지만 티켓도
2: 그렇죠.
1: 당연히
0: 그냥 보시면 더 좋겠죠.
1: 저는 피가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 놀이터에서 놀고만 가시기는 너무 아깝죠라는 눈빛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우린 고유해.
2: 네.
1: 엄머리 장단 알려주잖아요.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엄머리 저 되게 어려워했는데.
2: 네.
1: 즐길 수 있는.
2: 맞아요.
0: 아, 저희 곡 세 번만 들으시면 엄머리 네.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1: 이거 실제로 공연할 때도 예. 이렇게 엄머리 장단 앞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예시도 막 들려주고 이러잖아요.
2: 네.
1: 맞습니다. 그럼 막 관객들이 따라 하나요?
0: 아, 예, 덩따쿵 쿵따쿵을 저희가 네. 사전에 알려드리고 공연한 적도 있고요.
1: 네.
0: 그 엄머리라는 게 사실 십박으로 네.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장단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4분의 3 아니면 4분의 4가 4분의 4가 아니면 절대적인데.
0: 이 곡도 저희 정지혜 대표님이 만든 곡인데 실제 실제로 정지혜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단이 엄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리극 할 때도 누나 곡 중에 가장 아리아, 그러니까 가장 대표되는 곡들 중에 엄머리가 많아요.
1: 오~
0: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즐겨보시면 좋고, 엄머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그냥 편하게 틀어놓고 들어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음악을 글로 배웠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뭐 검색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엄머리 장단 치면 쭉 나오잖아요.
0: 예, 예.
1: 뭐 덩따쿵 쿵따쿵. 그리고 어떤 때 쓰는지 뭐 주요한 등장인물 등장할 때 쓴다 이런 게
0: 네네네네.
1: 있는데 그걸 그때대로 소리로 해주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 가사도 너무 좋고 공감이 많이 되고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음악입니다.
0: 예.
1: 자,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 우린 고유해 듣죠.

엄머리를 쓰는 거 허니 그 유명한 곡이 바로 엄머리였다.

0: 2020년도에 대표가 됐으니까. 오. 와.
1: 오래됐네요.
0: 진짜 오래됐네요. 네.
2: 대표 되신 지도 그럼 7년째?
0: 네, 맞습니다.
1: 7년째네요.
0: 임기 네, 그 당시 바닥에. 젊은 소리꾼들이.
2: 아, 그러네요.
0: 네.
2: 대단하다.
0: 맞아요, 진짜. 멋있는 이름 안 하고.
2: 그래서 판소리 농장 대단하다.
0: 맞아요, 진짜. 멋있는 이름 안 하고.
2: 그래서 판소리 농장 바닥 소리 음악 들으면 가사들이 정말 되게 감동적이고 공감되고 이런 내용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단순한 뭐 대중가요는 사실 사랑 노래, 이별 노래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0: 네.
2: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웅장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 저희는 이제 판소리의 원형이 글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0: 흐름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고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바닥소리 작업들 보면 이제는 바닥소리 장르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0: 당신은 안드로메다.
1: 사실 저희는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서로에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탁하고 있다 할까요?
2: 네. 서로 되게 딱 짜고 있는 느낌 들어요.

0: 한 6분 정도 되는 길이인데
1: 맞습니다.
0: 웬만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피아노나 기타가 나올 법한데 그러지 네. 않고 끝까지 가는데
1: 네.
0: 막 이렇게 그 소리로만 리듬감 네. 이런 걸 막 표현하시더라고요. 장단감.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멋졌어요.
1: 그 저희 승민 씨가 거의 프로듀서처럼
0: 아~
1: 저, 네, 엄청 많이 거의 정신적 지주도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줬고 그랬습니다.
0: 이게 그래요. 혼자 다 꾸려가려고 하면
1: 안 되겠더라고요.
0: 너무 힘들고 몸이 힘든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외로워요. 외로워.
1: 맞아요.
0: 이 작품의 깊이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1: 네.
0: 이 깊이를 같이 느끼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1: 맞아요.
0: 그걸 또 승민 씨가 하셨고.
1: 네.
2: 저희 다 같이 했죠. 부영 씨도 해줬고 우리 나연 씨도 해줬고.
1: 맞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음악 들으려면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인 정지의 솔로곡 빗속에서 네.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0: 비가 두고 즐거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24일엔 누보의 비움의 비상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밀도를 주제로 가야금과 아쟁 두 현악기의 음향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인데요. 전통 현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6월 27일엔 살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새